이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 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신의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타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랑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시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 여왕. 아버지인 진평왕 슬하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 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 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 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 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집니다.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천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생선을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7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햇마을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수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 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무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일반 합숙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숙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소리가.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네비

달빛, 검은 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0: 오디션 결과 발표 곧 시작할 거다. 들어가자.
1: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션에 참가해서 재주를 뽐내주신 응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동 공연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아역을 맡아 무대에 오를 배우는 온달역의 메란 국극단 허영서, 평강공주 역의 메란 국극단 홍지란,
2: 허영서 인사드려야지.
3: 축하드립니다. 영상 한번 쳐다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4: 한번 더 주세요.

하지 마. 어.

미안해.

0: 윤정연이 망가진 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 걔가 너한테 뭔데?
1: 너 때문에 슬프다. 결국 네가 다 망쳐버렸어.
0: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다는 거야 진짜! 옥경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돼. 앞으로도 메란의 간판스타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소리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돼. 어?
1: 얼뿐인 국고강자. 그게 다 무슨 의미라고.
0: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너랑 같이 서는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
1: 아까 정연이 소리, 처음에 그 소리, 날 뛰어넘는 누군가 마침내 나왔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0: 아유,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디션은 네가 붙었는데 축하 전화는 내가 받는구나.
2: 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0: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3: 예.
0: 마침 잘 왔다. 이기회 너도 인사드려.
2: 누구신데요?
0: 어서 오세요. 자리가 늦었습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인사드려라. 명창 김노식 선생님이시다.
4: 아, 이번에 오디션 붙었다는 따님이 이 친구군요. 어때요, 영세양? 국립국극단이 만들어지면 영세양도 그곳에서 활약할 준비가 됐나요?
2: 국립국극단이요?
0: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국내 최고의 국극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너도 평생이 보장되는 거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넌 이번에 오디션에 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힘써주시기로 하셨어.
2: 아니요. 전 그 합동 공연에 서지 않을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어머니 뵈러 온 거예요.
0: 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2: 국립국극단 제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한텐 너무 과분한 자리라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0: 영서야? 영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가서 사과 못 드려?
2: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셨어요? 메란국극단에서 절 끄집어내고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0: 그럼 넌 언제까지 메란에서 국극을 할 생각이었니? 지금 다른 국극단들 다 위태위태해. 메란이라고 뭐 다를 줄 아니?
2: 이번 오디션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배기 소리 그날 그걸 한건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0: 아니, 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동 공연 끝나면 그날로 메란에서 나와.
2: 아니요. 전 앞으로도 계속 메란에서 국극을 할 거예요.
0: 타이밍 놓치면 넌 갈 데도 없어. 내가 널 이 오디션에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
2: 설마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쓰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0: 물론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니? 영서야,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된 마음으로.
2: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디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프라노 한기주 위신을 깎아먹지 않을 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요.
0: 그게 나쁜 거니? 어디든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을 갖고 싶은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인 거야?
2: 그동안 전 한 번도 허영서를 산 적이 없어요. 아세요? 한기주 딸로만 살아왔다고요. 영인 언니만큼, 아니 언니 반만큼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고요.

0: 우리 영서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다. 그 한마디를 듣겠다고 나는 나예요. 앞으로는 한기주 딸로 안 살 거예요.
1: 합동공연을 못하겠다니?
0: 저희 어머니가 심사위원들한테 손을 썼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합격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1: 그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널 뽑았다.
0: 만장일치로요?
1: 그래, 나도 널 뽑았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널 뽑을 거야.
0: 하지만 윤정연 목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1: 그런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물론 정연이가 그날 폭발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지. 하지만 너도 그날 소리, 춤, 연기 모두 다 훌륭했어. 정연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상대 역하고 호흡도 완벽하게 좋았어. 너희 엄마한테 가장 어이없는 게 뭔지 아니? 남의 딸 견제하려다가 자기 딸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0: 목소리가 많이 회복됐으니 말할 땐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연습이나 더 해라.
2: 어, 오셨으라.
3: 나 단장님 합동 공연 준비한다고 바쁘실 것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4: 당연히 와야지.
3: 언능 태어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단게요. 저 태어나면 진료 먼저 한약포부터 가고 약부터 지어먹을라요. 목소리 다시 튀우게 하는 약을 지가 다 알아놨으라.
4: 목소리 다시 나오게 하는 약?
3: 네. 아니 당분간 소리가 안 나올게. 소리 나오는 데만 전념을 해야지라.
4: 정년이 너 목 상태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
3: 두 번 다시 소리 못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아이 그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소리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하신 소리고. 아 저도 고향서 종종 봤단게요. 소리꾼이 소리하다가 일시적으로 떡먹대는 것은 어떤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어라. 잘 쉬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 금세 좋아지고 그러던디요.
5: 어? 찐빵 냄새. 찐빵이지? 우리 두려고 사온 거야? 손대지 마. 정년이 거야.
6: 정년이 주려고 찐빵까지 사온 거야?
5: 정년이 찐빵 좋아하잖아. 병원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
6: 박초록, 너 어떻게 우리 둘한테 이럴 수가 있어?
5: 너가 정년이랑 얼마나 친했다고? 맞아! 시끄러! 너네들도 태어나는 친구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사와봐라 좀.
6: 치사하게 찐빵 가지고.
5: 아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찐빵 찐빵 찐빵 찐빵.
3: 예제 나보만.
5: 아유 은재 언니야.
3: 에이그 부잡아라 부잡해. 너희들 떠드는 소리가 아주 대문밖까지 들려야.
5: 너 이제 목은 괜찮은 거야? 내가 너 보러 병원 갔었는데 자고 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어.
3: 너 왔던 거 내가 다 알지. 아이고 우리 초록이 그냥 속정은 은근히 깊어왔거인.
6: 근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야?
3: 그럼 아무 실험도 안 해.
6: 아 진짜? 너 그날 피까지 토해가지고 우린 너 다시 살이 못하는 줄 알고.
3: 아따

0: 모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곡간일로 다시 소리를 못 하기는. 잘 묶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건게 걱정할 거 없이야. 잠깐! 어디서 찐빵 냄새가 폴폴 난디?
1: 너 주려고 사왔지.
0: 어메, 내 거요?
2: 어메, 제발 우리 초록이를.
0: 하나.
1: 야, 너희들도 먹어.
0: 아, 맛있는 것은 누나 먹어야 더 맛있어.
3: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0: 어메. 아야, 네가 내 방 청소까지 다 한 거야?
1: 아, 그거 주란이가 한 거야. 너 태어난다고 아침부터 쓸고 닦고 정신없던데?

0: 낭군을 찾으리다 논물 젖은 소맷볼이 끊어내고 일편단심 혼인 맹약.
1: 미안, 다시 해볼게.
2: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내일 다시 하자.
1: 먼저 가. 난 혼자서 연습 좀 더 하다 들어갈게.
2: 그렇게 무서워?
1: 어?
2: 지금 들어갔다가 윤정년이랑 마주칠까봐. 너도 무서운 거잖아.
1: 아니야, 그런 거.

0: 나 오늘 태어났다.
1: 어, 들었어. 몸은?
0: 이제 괜찮아. 봐, 목소리도 멀쩡 안 하냐.
1: 그래, 다행이다.
0: 너 붙었단 얘기 들었어. 축하한다. 나도 이겨불고 댕근께 너 내 몸만큼 잘해왔어.
1: 그날 붙었어야 되는 건 내가 아니라 사실
0: 난 그날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떨어진 거여. 그게 다여. 그게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마라. 좀 좋아해라 가시나야. 아, 그러고 원하던 자리를 가져가 놓고 웃지도 않으냐.

0: 어, 왔어.
1: 뭐야, 이 분위기? 어제 우리 국극단만 따돌림당하는 것 같은데?
0: 주연 둘도 메란에서, 주연 아역 둘도 메란에서 나왔잖아. 자기네들은 들러리 서는 것 같다고 아주 불만이 잔뜩이야.
1: 오디션 보고 온 건데 뭐가 불만이야?
0: 그 트집을 잡으려니까 그러는 거지.
2: 뭐야.

누나,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내랑군님 보고 지고 백년 가야 호랴.

0: 다음 조연 장면부터.
1: 공주궁의 사내 아이가 드나든다더니, 하! 과연 사실이구나. 왕을 궁지에 몰 절호의 기회였다.
0: 다시 감정이 과하다. 가닥기라고 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야비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다시 해봐.
2: 싫은데요.
3: 싫은데.
2: 가닥기는 누가 봐도 가닥기 같아야 돼요. 강렬해야죠. 게다가 가닥기의 첫 등장인데 관객들의 뇌리에 남으려면 과할 정도로 세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0: 해석을 제대로 안 했구나. 조현은 계산적이고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2: 그건 반장님 해석일 뿐이죠.
0: 너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4: 금주 얘기가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메라는 단장님 한 사람의 해석을 따랐는지 몰라도 우리 국극단에선 배우들의 해석도 존중해줬어요. 그게 제 방침이고요.
0: 극 전체 조화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가닥기가 저렇게 맥락에도 안 맞게 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걸 존중해주자고?
4: 그럼 안 되나요? 이미 이 합동공연 주요 배역들 상당수가 메란 배우들이에요. 우리 금주가 거기 묻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0: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4: 지금 상황이 언니로선 최고 남는 장사죠. 옥경이랑 해랑이 내세워 홍보하면서 허영서, 홍주랑 같은 다음 후계자들 밀어주고.
0: 그럼 넌 옥경이랑 해랑이를 공연에서 빼잔 말이냐? 이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옥경이랑 해랑이를 보러 오는 거야. 특히 옥경이. 옥경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티켓 판매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 알기나 해?
4: 맞아요. 옥경이 못 빼죠. 대신 나 같으면 아역 오디션에 아예 메란 연구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기회를 양보했을 거예요. 이 합동공연이 그렇게 언니한테 소중하다면서. 언니는 정작 이 합동공연에 참여하는 국극단들 불만이 뭐가 있는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 알 생각도 없겠지만.
5: 다음엔 우리끼리 연습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6: 나 먼저 들어갈게.
5: 어디 가는 거야?
7: 임장년!
8: 너 또 용화단 의원 찾아가는 거야? 이번엔 어딘데?
7: 저 청주에 용화 의원이 있대.
8: 청주까지 어떻게 가려고?
7: 정씨 아저씨가 청주 갈 일 있다고 차 태워주신다가네. 지금 가면은 뭐 밤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여. 갔다 온다이.
8: 기대 않고 갔다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좀 달라야 할 텐데. 근데 정년이 목은 낫긴 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러지.

0: 잠깐 기다려 주세요.
1: 성함이
2: 윤정년이구만요.
1: 목이 부러졌다고?
2: 아이, 부러진 것은 아니고 그
1: 예. 에이, 손 좀 줘 봐요.
2: 저그 그러지 말고 그

0: 이 짝도 좀 짚어보시면.
1: 100번, 1000번 짚어보면 뭐여? 짝 보면 척이지. 한번 부러진 목을 뭔 재주로 고쳐내? 그냥 받아들이고 사슈.
0: 속이 다 죽겠는데. 아, 용하시다고 해서 멀리서 이라고 찾아오지 않았겠어.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뭐라도 일러주실 말씀 없다요?
1: 아, 그러고 양귀비라도 타려 먹어보든가.
0: 양귀비요? 그거 아편 아니대요?
1: 그래, 아편. 아편을 하면 목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슈. 혹시 모르지, 아가씨처럼 부러진 목도 아편을 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될지.
0: 그러다 그 아편쟁이라도 되면.
1: 아이고 참. 아,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다면서? 아이고 참. 아, 됐어 됐어. 다음. 만선아! 뭐 한다냐?
2: 아, 네네. 네, 다음 분이요. 들어오세요.

0: 뭐야 이게?
1: 앞에 늘하면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나요?
0: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편에 기댔다가 인생 망친 소리꾼이 여럿이다. 너도 그 꼴라고 싶어?
1: 그러면 속 놓고 있을까라. 뭐라도 해야지라.
0: 언제까지 이렇게 제자리만 돌 참이니? 퇴원해서 지금까지 목이 부러졌단 사실을 죽자 사자 부정하고만 있잖아.
1: 인정하면요?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뭔디요? 소리꾼들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아직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지. 지 목은 낫을 수 있으라.
0: 정연아,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는구나. 이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 소리를 듣는 분이야.
1: 그러면 그분이 지 목도 고칠 수 있단가요?
0: 선생님이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은 못해. 그분한테 진찰받아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몇 년이라도 널 기다려줄 거다. 하지만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땐 너도 네 현실을 받아.

0: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아야, 앞으로는 일할 거 없어. 그런 각심 아니야. 나 사지욕심 멀쩡해. 난 너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미안하디? 다 내 탓이잖아.
1: 아니, 그 일은 너랑 함 상관도 없어. 내가 결정한 내 일이지. 너랑은 상관없어. 그게 일하지 마. 부담스러운 게.

0: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가 낫을 수 있겠소?
1: 보통 정력량처럼 무리하게 목을 혹사해서 생기는 이런 음성질환은 몇 달간 목을 쓰지 않고 푹 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0: 아이고, 그러면 저도...
1: 그런데 정력량은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예전처럼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0: 아니, 그 말은 그렇다 치고 그 소리는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아니지라? 그 언젠가는 소리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라?
1: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0: 아이고, 이게 무슨... 선생님은 명의시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가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뭐든 다 할랑게. 그 제발, 제발 지 목장 고쳐주세요. 예? 그 외국에서는 칼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가던디. 저도, 아, 저도 수술시켜주세요. 예?
1: 불가능해요. 유감입니다.
2: 정연아.
0: 저 선생님 병한 거 맞다요? 아니, 수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2: 그때 목이 너무 상한 거야.
0: 놈들은 목 상해도 다 다시 돌아오던디 왜 나만 그러고 안 되는디요? 어째 나만!
2: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길어.

0: 이런다고 다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만 네 현실을 받아들여. 목이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1: 엇을 받아들이란 소리요. 지가 떡목이 됐다는 거요. 소리를 잃은 소리꾼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디요?
0: 이밤중에 또 어딜 가려고?
2: 산에 갈라요. 산에서 소리를 잃어버렸은 게 다시 산에 가갖고 내 소리 찾아올라요.
0: 제정신이야? 이밤중에 산에 올라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산짐승 밥이 되고 싶어?
2: 여라고 사는 이 산짐승 밥이 되는 게 낫지?
0: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런다고 예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
2: 그러면 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디요? 5만 가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별의 펜스 다 해도 안 되는디 어쩌란 말이오? 지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디요? 난 알려주쇼.

0: 어서들 돌아가. 연습 안 끝났어.
1: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0: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1: 반장님,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 못 드리고 떠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윤정년.
2: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합동공연 준비 철저히 해.

어머니. 아이고.

0: 약딸이요.
1: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챙겨 묵어. 이 얼굴이 아주 가만 갈수록 못 쓰겄어.
0: 언니는 목 부러지고 얼마 만에 괜찮아졌는가? 속에서 자꾸 천불이 올라와서 딱 죽었는데

성년아, 어떤 날은냐 가슴이 묵직하고 눈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괜찮아지나 싶다가 또 어떤 날은 화병이 나갔고 기운이 쭉 빠지도록 울고 그러고 몸살을 치면서 살다 보면 그러고 또 사라진다. 그렇게 두고 온 자리 자꾸 돌아보지 말고 한만 보면서 살아. 그래야 네가 견디지. 아따 매한 거. 아유.

0: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사철가로 목을 한번 풀어보자. 정년이가 선창해봐라. 아니, 영서. 영서가 선창해봐라.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0: 반장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요. 이제 정연이도 떠난 마당에 단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 혜랑이가 그랬던 걸 네가 직접 다 보고 들었단 말이지?
0: 네.
2: 합동 공연 끝나고 나가라뇨?
1: 말 그대로야. 이번 합동 공연까지만 하고 메란 국극단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2: 제가 나가면 누굴 제자리에 세우실 건데요?
1: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2: 이런 식으로 절 내쫓을 순 없으세요. 제가 그동안 메란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메란 국극단 초창기부터 밤낮으로 제 발로 직접 뛰고 홍보하면서 여길 키워왔어요.
1: 그래 맞아. 메란은 너랑 옥경이랑 같이 성장했어. 그럼 메란의 얼굴답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생들을 돌봤어야지. 그 애들 하나씩 잡아먹을 게 아니라
2: 후배들이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데 태어날 사람이 어딨나요? 내 자리 뺏기고 그대로 밀려날 정신이 어디냐고요!
1: 그래서 악착같이 그 애들 하나씩 해코지해서 너한테 남은 게 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옥경이 껍데기만 붙잡고 살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망가질 때까지 손을 못 쓴 내가 제일 죄인이다.
2: 좋아요. 이번 공연 끝나고 얼마든지 나가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세요. 제가 나가면 옥경이도 나간다고 할 거예요.
1: 아직도 옥경이를 모르니? 옥경이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0: 처음부터 좀 더 천진난만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사랑스러운 울보공주,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햇살 같은 공주님 느낌이라.
1: 영서야.
0: 미안. 평강 얘기하다가 말았지? 내 생각에도 그 평강의 해맑은 모습이 좀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미안. 어디부터 한다고 했지?

0: 야, 내가 흘렀기 그만 가서 쉬어.
1: 아이고, 언니는 가서 쉬어.
0: 얼마나 안 쉬어.
2: 엄마, 오늘도 근데 지금 좋아해.
3: 엄마, 이게 누구대? 그 따박따박 들던 가시나 아니여? 서울 갔다든만 돌아왔는갑네.
0: 예, 예. 아슈, 아슈.
3: 에따 마침 잘 만났다잉. 어쩌? 오늘도 소리 한 자락 해보자. 오늘은 이 오라버니 주머니가 아주 그냥 빠방한디.
0: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알겠고요. 예예. 예. 이거나 갖고 싸게 갖추시오. 어? 야가 많이 아프요.
3: 하라면 하는 거지. 아프단 핑계는 확시. 접대는 시키지도 않아도 잘만 하던디. 인자는 못 하겠다.
1: 소리 같은 거 할 줄 모르요. 장사 방해된 게 비키쇼.
3: 왔다 씨.
4: 야가 너 쥐두새도 모르게 죽고 잡냐?
1: 죽여보시오 그러면.
4: 뭐야?
1: 죽여보란 말이오.
4: 서울 댕기 왔다더만 제대로 미쳐갖고 돌아왔네.
3: 어쩌냐? 그럴 땐 몽둥이가 명약이라던디.
5: 아야! 오늘 덮어보라!
0: 하지 마! 가라! 가라! 가라!
5: 누가 누가 맞냐?
0: 아우! 진짜 환장하겠네. 이 많은 생선들을 팔지도 못해 어째서. 찢어먹고 발라먹으려면 되지.
6: 가다가 벼락에다 팽 맞아라. 여지란다 정말 사파하는 년 학원도 금강산 짜라짜짜짜 일만이 전동 팔만 구왕자 석달여를 백일삼재 화초가리 더덕가리 봉삼가리가 다 들어간 엿 열아홉 살 먹은 큰내 귓가 봉삼물로 제조를 했다.
0: 야야야야 다 타겄다.

0: 정년이 괜찮겠지라? 아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한 게 불안해 죽겠어라. 그러다 가끔 넋 나간 사람만이야. 멍청하게 저 먼산만 쳐다보고 있고.
1: 냅둬버려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야.

여신한다 정말 사답하는 년 강원도 금강산 차라차차차 12,000봉 8만 구왕자 헛다이 열을 배려하며

0: 마기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편쟁이라니 감히 누구한테? 해명? 잘못한 게 없는데 옥경이 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야? 당장 정정 부대!
1: 해명을 옥경! 사실입니까? 매란 국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2: 오경 씨 한 말씀 안 하면 진짜로!
0: 지금 투자자들 돈 빼겠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편이라니!
3: 그동안 공연 연습한다고 정남이 단장님께서 가까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아편쟁이처럼 보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국극단들 매란에 불만 많은데 연습 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였으면 진작 문제 삼으셨겠죠. 아닌가요?
0: 안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믿건 밖에선 안 믿어줘.
3: 아니요. 안에서 믿지 않으면 밖에선 당연히 안 믿어줍니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밖에선 늘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으니까요.
4: 옥경이 말이 맞아. 이런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옥경이를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0: 언니!
4: 투자를 빼겠다고 했지 아직 뺀 건 아니야. 투자자들은 내가 만나서 설득하마. 그리고 옥경이는 지금 당장 기자들을 만나서 반박 보도를 내라.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 나온 기사들 모조리 조목조목 다 반박해.
3: 네.
0: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합동 공연을 기어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 사태가 점점 더 커지면요. 난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극단들도 못한다고 할 거예요.
4: 이번 합동공연 적자라면 우리 메란에서 다 책임지마.
0: 진심이에요?
4: 이번 합동공연은 우리 메란뿐만 아니라 여성국극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여성국극의 얼굴은 늘 문옥경이었어. 왕자를 지키지 못하면 이번 공연뿐 아니라 여성국극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다.
5: 다른 애들은?
6: 몰라. 다들 지금 옥경 선배 기사 때문에 어수선해서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좋긴 한 것 같아. 어딜 가나 그 기사 얘기뿐이야. 주라나! 밖에 누가 너 찾아왔어.
7: 주라나! 엄마, 어쩐 일이세요?
6: 언니 어디 아파요? 혹시 다시 입원한 거예요?
7: 다행히 어제 퇴원했어.
6: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7: 주라나, 너 국극단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6: 설마 또 그만두란 얘기예요?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이제 제대로 된 역할 맡기 시작했어요. 그 출연료 오르면 집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7: 너한테 좋은 선자리 들어왔어. 공무원인데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6: 엄마.
7: 너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네 언니 병원비랑 약값 남은 평생 책임져준다고 했어. 이게 하늘이 준 게가 아니면 뭐니. 네 언니 상태 뻔히 알면서 너 계속 거기서 국국 노름이나 하고 살래?

0: 과거에 손을 댔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극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아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 하지만 이 기사에 보면 문옥경 씨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려 아편굴에 드나드는 걸 봤다는 목격자 얘기가 있는데요.
0: 국극 공연을 한 번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꼬박 두 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아편굴에 드나들 정도의 아편쟁이라면 그 강행군을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기사에 나온 목격자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정말 최근에 저 아편굴에서 본 적이 있다면 떳떳하게 제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항상 늦게까지 연습하네.
2: 네.
0: 이번 공연 긴장돼? 아,
2: 온달은 거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서요.
0: 합동 공연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원래 네 실력대로 하면 돼.
2: 그게 아니라 선배님 아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공연이에요.
0: 그래.
2: 문옥경이라는 이름 석자가 곧 여성 국극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선배의 아역을 맡았으니까 완벽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0: 그런 각오로 임해준다니 내가 더 고마운데? 치열한 경쟁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넌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어.
2: 정말요?
0: 그럼.
2: 윤정년은요?
0: 정년이 한때는 정년이가 날 많이 설레게 했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애가 원석 그 자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그럼 뭐 하겠니? 정년이는 결국 자기 발로 떠났잖아. 버티고 버텨서 계속 무대에 오르는 자만이 관객들 박수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왕자에게는 가장 큰 박수가 쏟아지지.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2: 관객들의 박수도 좋지만 전 선배님의 박수를 받고 싶어요.
0: 영서야,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이리한 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붉은 어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 뒤에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붉은 어고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헐쑥헐쑥 보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란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워진 차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에우 쳐라.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있죠.
0: 한명 빼고?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0: 네네.
2: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2: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0: 네.
2: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0: 오.
2: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0: 오.
2: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0: 네네.
2: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 와 있어요.
0: 아~
1: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2: 네.
1: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0: 네.
1: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0: 네.
1: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0: 네.
2: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초령. 한번 지어봤어요.
0: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0: 아,
1: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0: 네.
1: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0: 네.
1: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0: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어.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1: 관객들이
0: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1: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0: 매우 철한
1: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2: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1: 아 스위스에
2: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네, 네.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네. 또 뵈서 스위스에 제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1: 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 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2: 전 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1: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0: 네네네 맞아요.
1: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꽃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러 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0: 좀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채가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채가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채를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0: 콘서트
1: 네,
0: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2: 맞아요.
0: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채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 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 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0: 네.
3: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0: 네.
3: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3: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네.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0: 히히.
1: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0: 네.
1: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0: 네.
1: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0: 네.
1: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0: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1: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0: 네.
1: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네.
1: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0: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네.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막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아

0: 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악당 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0: 아니,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0: 네.
1: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분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죽을
0: 그래서
1: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킬링 비트는
0: 네.
1: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0: 네.
1: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0: 네.
1: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0: 네.
1: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0: 네.
1: 조금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0: 네.
1: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0: 네.
1: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0: 네.
1: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0: 네.
1: 예, 킬링 비트는 그런 식으로
0: 네.
1: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0: 네.
1: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 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은 이런 눈 대목들을
1: 그렇죠.
0: 모아서 엮어가지고
1: 네.
0: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닷이란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0: 네.
1: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0: 네.
1: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0: 네.
1: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1: 네.
0: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1: 네.
0: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0: 네.
2: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0: 네.
2: 있다라고 생각이 좀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0: 네.
2: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거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0: 네.
2: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네 가지 악기로
0: 네.
2: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0: 네.
2: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네.
2: 네.
0: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제
2: 아들인 줄
1: 외국에서도
2: 알아요.
1: 많이 들어요.
0: 네. 진짜?
1: 네,
2: 진짜로.
1: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1: 맞아요.
0: 김독수 선생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덕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덕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3: 네, 맞아요. 아들
1: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다르잖아요. 아니,
0: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이제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1: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1: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1: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0: 네. 네.
1: 다행이었어요.
2: 그래서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0: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네 맞습니다.
0: 진짜
2: 예.
0: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2: 맞아요.
0: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2: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0: 네.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 많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네.
2: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2: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2: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2: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0: 극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니 그렇게 또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2: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네. 앞으로의 또 느단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0: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0: 네.
1: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0: 오.
1: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0: 네.
1: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0: 오.
1: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0: 네.
1: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0: 10월
1: 네,
0: 말에.
1: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1: 네네네.
0: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의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그 안에서의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 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걱정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1: 하하.
0: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0: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네.
0: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구에 나오는 그런
0: 네.
1: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0: 그러면은 그곡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1: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
0: 즐겁게.
1: 자체가
0: 네.
1: 여러분들 뭐돈 많이 버시고
0: 네.
1: 건강하시고
0: 네.
1: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0: 네.
1: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0: 네.
1: 네.
0: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관리.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열심히
0: 네.
1: 해보겠습니다.
0: 네.
2: 준수 씨도 건강 관리
0: 아,
2: 잘하시고.
0: 그럼요. 저도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느닷.
2: 감사합니다.
0: 화이팅!
2: 화이팅!
0: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너질 퍼질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 한마당의 음악을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잘해 주셨습니다.
0: 네, 앞서 만났던 신사철가의 가사처럼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1: 네, 땀 흘려 일한 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기쁨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들도 오랜 소리 공부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아는 분들의 무대라 그런지 더욱더 의미 있고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은요, 풍성한 가을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바쁜 가을날에 이 아낙네들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뭔 신명을 내는지 모르겠네.
1: 남선생님 아니시오?
0: 예.
1: 올해도 대풍년이 와가지고
0: 예.
1: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0: 아.
1: 노래 가락 한마디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마침 잘 오셨네.
0: 예예. 예.
1: 벼가 예. 산더미처럼 쌓였어.
0: 어허.
1: 오신 김에 네. 방아나 좀 같이 찧어주고 가시오.
0: 그 방아를 맨 입에 찧어줄 수는 없고
1: 응.
0: 또 고기도 좀 주고 술도 좀 주고 떡도 주고 하면 방아를 좀 찧어주지요.
1: 아따 염려 마시오.
0: 자 그러면 방아를 한번 찧어 봅시다.

너를 베어 이 방

와, 남상희 씨까지 신명나게 방아를 찌우면서 가을의 결실을 거둬봤는데요. 곳간이 꽉 찬 것 같아서 오늘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역대 KBS 국악대경연 민요 부문 수상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또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천리길 경남 진주에서 온 진주정촌 초등학교 5학년 신윤주입니다.
0: 네, 제가 윤주 양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주 맑고 예쁜 진주처럼 귀한 소리꾼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주 양은 어떻게 소리 공부를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1: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우리 소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를 판소리 학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2: 언제 데려다 주셨는데요? 몇 살 때요?
1: 6살 때요.
2: 지금 윤주 양이 12살이거든요. 반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0: 그러네요.
2: 도대체 판소리의 어떤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1: 소리는 혼자서 하는 거라서 하다 보면 제가 흥보가 돼보기도 하고 놀보가 돼보기도 하니까 제가 꼭 배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2: 그렇죠. 판소리는 혼자서 춘향이도 됐다가 이몽룡도 됐다가 흥보도 됐다가 놀보도 됐다가 이 남상일 씨가요. 국악계로 치면은 나무주연상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윤주 양의 연기 실력을 한번 네. 볼까요?
0: 제가 그러면 흥보가 돼서 네. 이제 우리 그 놀부 형님 집에 먹을 걸 좀 얻으러 가는 장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아이고 영수 씨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먹을 것 좀 주시오 영수 씨.
3: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도마뱀이고 세상 다 귀찮아 죽겠어. 언제 나한테 천국 갔다 맡겼던가? 아나돈 아나쌀 아나밥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흥.
2: 아이고 우리 상일 씨 잡겠네. 우리 윤주야 판소리를 할 때 어떤 때가 가장 즐거운지도 궁금해요.
1: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할 때 관객분들께서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더 흥이 나고 재밌어요.
0: 아 그렇죠. 우리 판소리에서는 추임새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2: 그렇죠.
0: 들어보니까 윤주 양 집에서 그렇게 추임새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예요?
1: 제가 소리를 연습을 할 때 동생들이 추임새를 넣어줘요.
0: 아, 와.
2: 근데 우리 윤주 양 덕분에 자매가 다 우리 소리에 푹 빠지게 된 건데요. 윤주 양의 꿈도 궁금합니다.
1: 저는 그 소리를 공부하러 멀리까지 갑니다. 저희 고향 진주에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와.
1: 그리고 인성이 훌륭한 진정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꿈입니다.
2: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예인이 되려면 자신의 모습부터 잘 돌아보고 인성부터 가꾸어라 스승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윤주 양의 소리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흥보 마누레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민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 민요를 네, 오늘은 남도민요 농부가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힘차게 받는 아주 신명나는 곡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중모리 장단으로 된 긴 농부가,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장단, 중중모리 장단으로 된 잦은 농부가까지 해볼 텐데요. 점점 빨라지면서 모를 다 심어가면 정말 신명과 흥이 절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가는요, 그 농부들의, 농민의 삶이 가사를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도 이렇게 모를 심는 듯, 농사를 짓는 듯한 동작을 함께 취해주다 보면은 보다 맛깔난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모리 한 장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할 때 한 번 심고, 하나 둘 셋 할 때 허리 한번 펴고, 모 두 번 심으니까 중모리 한 장단이 딱 끝나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혀

0: 저기 계신 아버님께서는 뭐 많이 심어보셨나 봐요. 그냥 동작이 멋이 뚝뚝 떨어지시는데요.
1: 영농 후계자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0: 네. 네, 이번에는 논에 모를 거의 다 심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명이 나서 장단도 빨라지겠죠. 중중머리 장단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호하고 하여 어그르상 사디호 해볼까요? 시작!
2: 오하고 하여 어그르상 사디호.
0: 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심는 동작이나 소리가 아주 구성지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네, 저기 우리, 옆에
0: 네, 모를 안 심어보셨을 것 같은 분들로 한번
1: 꼬마 농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우리 국악 신동으로 나왔던 윤주양의 동생이래요.
0: 어머나, 그래요?
1: 네, 우리 진주에서도 모를 심을 것 같은데 저기 농부가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봐요.
3: 시작!

0: 와.
1: 네.
0: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박예리 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그 빠른 중중머리로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2: 여보시오, 농부님네. 네.

0: 어머나, 네. 이렇게 꼬마 농부가 소리를 불러주면 농사일도 전혀 고되지 않게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뭐 한 번만 심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어, 하고 하여 농사를 짓는, 뭐를 심는 동작까지 하면서 우리 소리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고요.
1: 네, 우리 박예리 씨가 정말 해설도 맛깔스럽게 해주시고 노래도 맛깔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 끝으로 전 출연자와 함께 농부가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뭐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0: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1: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0: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0: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0: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0: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1: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0: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굴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0: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0: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0: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0: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거

0: 이런 일만 남았구나.
1: 장인은 명주 씨를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1: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4: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4: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반갑네 반가워 설기 초풍이 반가워
3: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4: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5: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6: 12시간?
5: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7: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교통 제일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 세.
1: 오케이.
0: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부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동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자을 만났으니 어디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2: 너무 좋은데요?

0: 삼진 날 연자 나라 늙고 호적은 변변하무나 무속님 나 가지 못 피웠다 주몽은 펼쳐 원사는 아마 군사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코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구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구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구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구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5: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6: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5: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춘향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춘향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본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지옥고 논단 말이오.
3: 자, 저 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준영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꾸나.

동저입이 졸어 서쌍 동장 700리 힐세고 모아도 좋을 호로구나 할세고 좋지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6: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웃음꽃, 행복꽃 만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3: 시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1: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네.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훈님 감사합니다.
3: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1: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날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로 하니

얼른 전기로 삼겹살 떠니 고놈이면 가늘이 내고 그 몸이면 가늘이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경객들이 소태고 돌른 허면 건을 달라고 체계에 가늘 내어 밭춘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복의 변해

0: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져.

0: 이 제대로
1: 허벅고소 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없고 대왕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대 몸에 난 털이 오리 성살 송산 남아 이기고

0: 대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0: 꼴땀궁대로는 간대 데리고 이 머리 차려버려 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5: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6: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고 산 자를 위한 시간인데 죽은 자, 산 자, 산 자, 죽은 자 어서서 돌아오소. 죽은 자는 죽은 대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산 자는 산 대로 생명의 나무 새가 되어 헐 헐 헐 꽃과 새는 하나인데 꽃이 새가 되고 새가 꽃이 되니 산과 죽음 역시 하나가 아니겠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아

슬픈 영혼들이 몰려온다. 고통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몰려온다. 슬픈 영혼들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위로받고 가옵시고,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나고 가옵소서. 허이 허이 허이. 파란꽃 하얀꽃 노란꽃, 뼈가 사랑한다. 뼈살이 꽃 살이 녹는구나. 살살이 꽃 피가 솟는구나. 피살이 꽃 허무한 꽃들이 몰려온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모아 아름다운 꽃들이 위로받고 가옵시고, 환송받고

중약기 상승해야

想到我所上我明暗、啊

왕에 가실 바엔 식김마당에 나오셔서요. 식김 받고 가 없으면 비린내도 가시고 단내도 가시다니. 식김마당 나오소사. 상탕에 한물로 목욕을 하시고 중탕에 숨물로 해가를 하고.

떠난 자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래서 너도

천국 갔다고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고 그런데 아니지 이봐 우리 집이 더 좋잖아 그지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집이 더 좋지 너 병원에서 마지막 보던 날 엄마가 너무나 풍선처럼 퉁퉁 부어오른 너의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눈가에 눈물이 흐른 채 엄마는 닦아주지도 못한 채 코로나로 오인받아서 손 한번 못 잡아주고 눈물 한번 못 닦아주고 그렇게 너를 보내서 엄마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 못다한 모정을 엄마는 요즘 흙으로 모자상 빚고 있다 이어봐 엄마처럼 상처받고 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엄마 모자상 엄마가 만든 모자상을 보고 용기 얻으라고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엄마가 오늘 위협이 마지막 가는데 맨날 엄마 장사 김밥 장사하느라 위협이 간식이 김밥만 됐지 그지 근데 오늘 또 마지막 가는데 위협아 줄게 엄마가 김밥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김밥 가져왔거든 배고프지 않게 이봐 김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알았지? 엄마가 마지막 주는 김밥이니까 다 먹어야 된다 이봐 지금은 유엽이 너 혼자 보내지만 엄마 길친 줄 알지? 나중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 꼭 마중 나와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정유업 세례자 요하나 우리 집에 함께 있어줘서 함께한 시간들 너무 고맙고 그 추억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유업이 가요. 유업이 가니까 유업이 외롭지 않게 아버지 빨리 좀 마중 나와주세요. 유업아 잘 가.

자, 또 지켜다가 인정수고 없이면 무지개 다리 생기나니 그 다리 타고 나가네.

적재 영왕 설계는 백제 영왕 후계는 흑제

세상 나왔다 저 세상 가시죠. 꽃은 꺾어머리에 꽂고 자상 부처님은 품에 담으시고 연불로 양석사고 세왕가고 극락갈적 정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다른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5: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6: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노래를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2: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3: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4: 국가행정의 혁신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하면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알까기 홍보대사가 된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홍보대사는 누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셀프로 난 홍보대사야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게임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까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 맞지 않나요?
0: 맞네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조상 대대로 전해온 민족 고유의 놀이 알까기 확산에 앞장서야 됩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박준영 8단입니다.
0: 네, 박준영 8단. 거물 개그맨이지요. 네, 이제
1: 그렇죠. 네?
0: 이 공개 코미디, 그러니까 대학로 소극장 기반 출신 개그맨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개그맨 박준영 8단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앞니가 네. 다른 사람에 비해 저 앞니 나옵니다. 네. 네? 자랑이죠. 무기고. 김장용 물을 막고 갈면서 네. 그래서 생긴 정말 네네 갈갈이 별명이 생겼죠. 많이 갈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맞박이, 생활 사투리, 우비 삼남매 등등 많은 개그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2003년 네. K본부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선배들을 다 제끼고 오로지 개콘 하나로 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0: 대단한 업적입니다.
1: 네.
0: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네. 했잖아요. 네. 시청률 저하 마냥 높진 않았죠.
1: 네.
0: 그다음에 PD와의 갈등 뭐 등등 개그 콘서트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나 박준영 8단은 역시 달랐습니다.
0: 달랐어요.
1: 네. 네. 하차된 김에 M본부 개그야에 갔다가
0: 네.
1: 또 하차된
0: 네,
1: 김에
0: 또 하차, 네.
1: S본부도 갔다가
0: 네.
1: 그리고 또 하차되자
0: 하차가 제일 쉬웠어요.
1: 코미디 빅리그 진출.
0: 네.
1: 네, 그야말로 공개 코미디 그랜드슬램을 이룩합니다.
0: 네. 네. 자, 박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네. 부탁합니다.
2: 사실은 알고 보면 뼛속까지 국악인이에요.
0: 오.
2: 태어날 때도 남들 다 응애응애 태어날 때 저 혼자 세마치 장단으로 태어났어요. 덩기덕 풍더러락 하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0: 태어날 때.
2: 그런데 네. 결국은 이 자리에 국악방송에 대해 드디어 진출을 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하차했지만
1: 네.
2: 국악방송만큼은 제가 꽉 잡고 하차를 안 하도록
1: 네.
2: 잘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에 맞서는 흑돌 김수인 5단입니다. 네. 상극계의 프린스 MG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수인 5단은요,

0: 통해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 6, 콘서트 오늘 등에 출연하면서 네.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 허이야 뒤여차 허이야 뒤여차 허이야 허이야 우리가 잔다.
2: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수인 오다는 어머님이 네. 김선희 명창. 오, 네. 박준영 팔다를 몰랐나 봐요. 네?
3: 어쩐지.
2: 네.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0: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2: 네. 네.
0: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2: 그 호통이 네. 그 야단이 지금의 이제 김수인을 만든 거지요.
0: 네, 그렇죠.
2: 좋아하는 연예인 랄랄 이명화 네. 성대모사 잘한다고 하는데요.
0: 네.
2: 그것도 기대됩니다.
0: 네.
2: 그 성대모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대모사로 출사표 하면 더 좋겠는데.
4: 예, 사실 너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우니까는. 예, 그런데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김수인 오단 성대모사 100점짜리고 저런 면이 있었나요?
0: 우와,
2: 완전 만든 탤런트인데.
0: 네, 오늘 기대됩니다.
2: 기대됩니다. 네.
0: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자, 주거니 맞거니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예. 강도를 아는 거지. 이 정도면 깨기는 안 나가는구나. 이제 감을 익히는 거지, 감을.
0: 네.
2: 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0: 와.
2: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2: 네.
0: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알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2: 네, 포석을 해 주십시오.
0: 네.
2: 똘똘한 알을. 네.
0: 네.
2: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 우측에
0: 네.
2: 기본입니다. 네. 왼손잡이는 좌측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게 네. 유리하겠지요. 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0: 개수가 왜 다른 것 같죠? 8알.
2: 8알인데 네. 네. 저거는 매너의 실격입니다 원래. 자, 박준영 8단과 김수인 5단의 대국에 앞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그러면 흑도를 잡은 김수인 오단의 이 선수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성대모사도 능한 김수인 오단 첫수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꽥이 나왔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박준영 8단 네. 손님의 실수 반갑지요.
0: 네.
2: 난 힘만 드리고
0: 네.
2: 네.
0: 과연?
2: 반지 말아.
0: 과연?
2: 반지 말아. 네, 저 반지.
0: 네, 끝났습니다.
2: 주의, 주의. 그 이미 건드린 거예요.
0: 네. 네, 이제
2: 네, 건드렸잖아요.
0: 네, 네.
2: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마추어 초보자만이 네. 범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0: 네,
2: 이렇게
0: 네.
2: 되면 다시 김수인 5단 찬스가 왔어요.
0: 네. 신중하게.
2: 자, 신중하게 꿰기 나오면 안 됩니다.
0: 네.
2: 야, 박준영 8단 안 어울리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 손을 네. 건드렸어요. 네. 자, 중앙으로 두 점을 향해서 첫 수가 꿰기 나오니까
0: 네.
2: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0: 네.
2: 너무 약간 셌다.
0: 네.
2: 이번에도 너무 약했어요.
0: 네,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2: 아직까지는 힘주절.
0: 네.
2: 잘 안 되는 김수인 5단인데
0: 네.
2: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박준영 8단.
0: 네.
2: 처음에 어처구니없는 네. 실수 나왔습니다만은
0: 네.
2: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지요.
0: 네.
2: 그렇습니다. 과연?
0: 아이고.
2: 또 미스하시지요.
0: 네.
2: 오늘 아직까지는 네. 두 대국자

0: 제대로 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굴러온 돌. 네? 김수인 5단. 저 같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텐데. 네. 네. 미칠 거 없습니다. 자.
1: 살짝.
0: 네. 네! 저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겁니다.
1: 네. 네. 네. 깔끔하게. 네,
0: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1: 이 김수인 5단은요, 네.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한예슬이나 신혜선 같은 외모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돋보이는 네. 여성이 눈에 띌 때지요. 네. 이제 몇 년 더 지나봐요. 팽여사 네. 같은 여성이 진정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네?
1: 아니, 아름다우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왜 박순정 8단은 비웃음인가요? 네. 공감하는 웃음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0: 네. 아! 너무 조심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0: 너무 조돌렀어요.
1: 네, 네. 신중하게 해야 네,
0: 신중해야
1: 되는데.
0: 신중해야 됩니다. 알까기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1: 네.
0: 아. 급할 거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김수인 5단. 뭐 청석이죠. 중앙에 나와 있는 한 점으로. 네.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1: 네.
0: 그거 공격하겠지요.
1: 네. 조준을.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오! 이야! 성공! 오! 잘하셨어요.
1: 와, 깔끔하게.
0: 네.
1: 그 알만 떨어뜨렸어요.
0: 알까기 네. 몰라요. 야, 진짜. 숨은 강자
1: 네.
0: 김수인 5단.
1: 오, 네? 멋있어요.
0: 깨끗한 플레이.
1: 네.
0: 네. 왜 좀 한숨이 나고 있습니다.
1: 네.
0: 당황하는 박준용 8단.
1: 네.
0: 저쪽 보세요. 안 되고 있어요.
1: 신중하게.
0: 말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진지한 네. 모습 김수인 5단. 저 자세 네. 바람직하지요.
1: 네. 눈빛이 아.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우와! 사석 작전도 아니에요.
1: 우와!
0: 본인도 몰라.
1: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1: 이 박준영 8단이요.
0: 네.
1: 둘째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박준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빠는 왜 저렇게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0: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건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아, 피를 못 속이는 거지.
1: 네, 그렇죠.
0: 또 2세도 좀 개그로 육성하겠다
1: 네.
0: 뭐 그런 의혹도 있었었어요. 한때는 주정
1: 네.
0: 일단
1: 네.
0: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아래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1: 네.
0: 지금 불리하고 있어요. 네. 네, 불리합니다.
1: 진짜 연습할 때 박준영 8단 너무 잘해서 기대했는데
0: 네.
1: 아, 기대, 좀
0: 네, 약간 실망스러운 네, 네. 꽤 이게 상대성 상대 선수가 상대 네, 지금 막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1: 네.
0: 김수인 5단 때추김의 기세입니다.
1: 네.
0: 몰고 나가야 됩니다.
1: 지금 월등히
0: 1.4점 볼 것 없다.
1: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월등히.
1: 네.
0: 네, 지금 저 뭐
1: 와.
0: 신났지요?
1: 진짜 신나.
0: 저 먼 거리인데 가능할까요? 와! 저기면 저 네, 사전엔 실수는 없다.
1: 우와!
0: 이렇게 정확도 높은.
1: 우와!
0: 발까기 기사가 이제까지 있었나요?
1: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네.
0: 자, 김수인 5단.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동초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동초 소리의 특징은 나름의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서방이란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내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줄이는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와이프라고
1: 네.
0: 하면 될걸 그냥 네. 오, 와이.
1: 네.
0: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0: 예, 박준영 팔자는 왜 이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느냐
1: 네.
0: 그런 의미 같고 말이죠.
1: 네.
0: 하여튼 우리 국악에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 네. 유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사랑하는 거지요.
1: 네.
0: 네. 자, 드디어 박준영 8단.
1: 네.
0: 아직 깔깍이 안 끝났어요. 네.
1: 네.
0: 어딜 가?

0: 모르는 겁니다.
1: 네, 맞아요.
0: 네, 뒤집기가 있잖아요. 네.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 갈갈이 박준영이야.
2: 네.
0: 어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개의치 네. 않고 시원시원하게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발필도 한 방에 끝내겠다.
2: 와.
0: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네. 공격합니다.
2: 거리가 뭔데?
0: 그게 제가 이게 네.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2: 네. 가까이. 네.
0: 오, 이 참여를 처리하겠어요! 이야,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2: 와.
0: 이제 수비 위주로 해서 네. 가까이 오면 처리하겠다.
2: 오.
0: 와!
2: 좋아요.
0: 고수입니다.
2: 네. 네.
0: 잘했어요.
2: 점점 이제 네. 좁혀가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풀린 것 같아요.
2: 네.
0: 김수인 오다리 몰아치기가
2: 네.
0: 약간 중후반으로 와서 약간 좀, 초반 같진 않아요?
2: 아.
0: 그렇습니다.
2: 네. 네.
0: 한 걸음 한 걸음 좁히는
2: 네,
0: 거죠.
2: 네.
0: 예. 그렇다고 해서 박준영 팔다도 떨렁 두 알인데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격하나요? 무모한 공격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드디어 뭐를 꺼내나요?
2: 뭐.
0: 차로. 네.
2: 거리를 재고 있는데
0: 예.
2: 어디에 재고
0: 있는지. 아니고 이제 정확한 차로 재게 되는데
2: 네.
0: 그래봤자.
2: 아, 이 정신 차리기 용이었나 봐요.
0: 집중하자.
2: 네.
0: 네. 네. 집중력.
2: 네.
0: 자, 약간 자세가 삐딱합니다만은.
2: 아,
0: 오! 그래 아프리스입니다.
2: 네.
0: 그러나 구상이죠. 살았어요.
2: 네.
0: 자.
2: 오.
0: 어디를 감히
2: 네, 그 자리를 통대. 옮기고 있어요.
0: 아, 얄밉죠.
2: 네.
0: 처리하겠다. 아, 과연 저게 저수가 성립이 되나요? 됐습니다. 사석 작전 논개 타포.
2: 네, 좋아요.
0: 김수인 5단.
2: 네.
0: 네.
2: 아직 알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0: 네.
2: 네.
0: 아 고민스럽죠. 두 알만 해도 공격해 보겠는데 떨렁한 수기 때문에 외톨이.
2: 네.
0: 그렇습니다. 오 잘했어요.
2: 네, 조금씩.
0: 공격할 수 없지요.
2: 네.
0: 아 승부수 띄웁니다.
2: 지금 약간 방해 공작을.
0: 이게 웬일입니까?
2: 방해 공작이 먹혔습니다.
0: 낙심하는 망연자실.
2: 이렇게 되면
0: 김수인 5단.
2: 네.
0: 와 월등히 유리했는데.
2: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0: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네. 과연 박준영 8단은 또 다시
2: 네?
0: 몸을 차릴지 아니면 공격을 하나요? 더 이상? 그런 정도?
2: 네.
0: 네. 응수타진이죠.
2: 와.
0: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떻게 네. 할 거냐? 야. 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수단입니다.
2: 네.
0: 예, 들어왔어요. 사정권에.
2: 과연?
0: 박준영 8단 스타일은 여기서. 네.
2: 시원하게?
0: 공격합니다.
2: 네.
0: 저. 저 사실 저 자리는 굳이 피우고 안 켜줘도 됩니다.
2: 네.
0: 내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2: 네.
0: 예. 이제 또 뒤늦게. 네. 예. 저게. 됐습니다.
2: 네. 오 정말 어떻게
0: 될까요? 제가 그만장했던 김수인 5단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는지.
2: 네. 제발.
0: 자, 네. 저 한 점을 향해서 공격을 할지
2: 신중해야 돼요.
0: 야, 근데 잘못하면 꽥이 나올 수도 있고.
2: 지금 앞에서
0: 네. 예.
2: 혼란스럽게 만들고
0: 저거는 있습니다. 매너예요. 매너. 뭐 그 반칙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매너는 아니죠. 위기입니다. 대위기가 온 김수인 5단.
2: 이거 정말
0: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2: 네. 박준영 8단이 실수만
0: 하루 강아지 펑고 손 줄 모르고 어딜 박준영 8단인데 너무 우습게 봤어요. 웃음이 나오지요. 야 이런 역전극.
2: 과연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2: 네.
0: 그 회색이 짙었던 박준영 8단! 박준영 8단!

0: 진짜.
1: 네, 성공. 와. 훈훈한 결정타.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역전승 박준영 8단 승리했습니다. 고각의 날 지적인 말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0: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김수인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첫 수 중요합니다. 네. 아, 1차전 월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0: 소심해진
1: 것 같아요. 1차전 처음엔 얼마나 멋졌습니까? 키가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0: 네, 근데 너무 잘했었어요. 네.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1: 처음에 얼마나 펄펄 날랐습니까? 네. 저 와! 깽이 나왔어요, 깽! 역시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박준영 8단. 이게 성공하면 판세는 다시 또 김수인 5단에게 넘어갑니다. 안 돼요.
0: 지금 꽥꽥. 네? 어쩌다가 지금.
1: 아까 초반에 봤던 김수인 5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0: 하지만 똑같아요. 지금. 네. 7대7.
1: 뭔가 홀린 것 같기도. 자. 박준영 8단도 좀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신중해서 그런가요?
0: 네.
1: 네. 자.
0: 네.
2: 닿습니다. 안 닿았어요.
1: 아, 지금 닿았다, 안 닿았다.
0: 네, 지금 네. 신경전을.
1: 네, 신경전. 우리는 뭐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은.
3: 닿았어요. 맞았습니다.
1: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2: 됐습니다.
0: 그래도 이 양심 있는 김수인 5단이요.
1: 그럼요.
0: 판소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춘향가중 신현맞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그 대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 아,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0: 네.
4: 신현금 장허동 보석 키 크고 길 잘 허고 맵소 있고 예쁘고 형리 안 적음 장 김제망건 해무관자 자주다.
1: 네, 알았어.
0: 네. 같이 돌려.
1: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두 알을. 뭐 그래도 절반의 성공. 하나.
0: 네.
1: 네. 네. 그래요. 김수인 5단 이번 대국, 만약에 이번 대국마저 패하면은 오늘 최종 승자는 박준영 8단에게 넘어갑니다. 저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다시 살아나나요? 김수인 5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0: 네, 깔끔하게.
1: 네.
0: 딱 박준영 8단의 알만.
1: 네, 진짜 빡상막합니다.
0: 네.
1: 네? 오, 6대 6.
0: 와.
1: 이 고수들의 맞대결. 갑자기 어디.
5: 여보세요?
1: 전화도 안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전화를 하는 척하고.
5: 3-2.
1: 응? 뭐라고요?
5: 2-1.
0: 뭐죠?
1: 약간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들한테. 그거 필요 없던 짓이에요. 이게 무슨 뭐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뭐 이다실이 뭡니까. 하여튼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 봐 진짜 웃기고 앉아 있네요. 네. 자,
0: 과연 3-2-1이 어떻게 나올지.
1: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지금 이 판을 보면. 네, 그거 좋아요.
0: 네.
1: 너무나 좋았을 때 우리가
0: 네, 컨닝을 잘못했어요.
1: 감솔하게 됩니다. 괜히 안 하던 짓이 2-1 먹으더니 하더니 꽥이 나왔잖아요. 그
0: 네.
1: 쉬운 수를
0: 네.
1: 네? 꽥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오! 잘했어요.
0: 와, 조금 위험해요.
1: 네. 네. 저 처리하기가 저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애매해요.
1: 흘러온 돌인데.
0: 네.
1: 무슨 수를 생각하나요? 아, 무슨 네. 일이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0: 자리를
1: 제 전방에 그 수로 그걸 한 점을

0: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적진에까지 가서 무슨 큰 노동을 했다고 큰 한숨을 쉬고 저게 이제 전반 다 이기는 거지요. 저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1: 네. 네?
0: 아. 오. 야.
1: 아, 또 똑같아졌어요.
0: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 대충 네. 가는 게 없어요.
1: 네. 네?
0: 하나를 한 알 소중하게.
1: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알 수 없는 알까기.
1: 네. 지금 다 멀리 있어서.
0: 검지 답법.
1: 오. 네.
0: 알 수 없습니다.
1: 네.
0: 예측 불허.
1: 네.
0: 승패 알 수 없어요.
1: 네.
0: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1: 네. 김세노단 자리를
0: 결승까지 가게 되겠어요.
1: 자리를 절대
0: 이제 약속할 이유는 없어요. 저걸 억지로 야, 저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난 못 해주겠다.
1: 네.
0: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와 이타이도 와 자 오늘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타이도
2: 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0: 네! 세레모니 때 할 수 있어요. 나 1타이드 대단합니다. 박준영 8단 야 초반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1: 네.
0: 김수인 5단 할 말 없어요.
1: 네 근데 아직 모릅니다. 또
0: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1: 자,
0: 두 점을 향해서 저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도 가능한.
1: 아이고.
0: 저 웃음소리는 박준영 8단의 좋아하시고 상대의 실수가
1: 네. 네.
0: 굉장히 유리한.
1: 네.
0: 자 끝내기. 그렇습니다. 사석작전 바로 그거예요.
1: 네.
0: 앞서고 있는데. 네.
1: 이렇게 되면.
0: 3대 1.
1: 아, 김수인
0: 구분 응선까지 왔나요?
1: 네. 네. 과연
0: 네.
1: 잘 도망을 갈 것인지
0: 예.
1: 아니면 어? 공격을? 오?
0: 지금 뭐 하는 굳이 그런 거 오히려
1: 네.
0: 결정적인 악수가 나왔어요. 왜 저랬을까요? 과연
1: 네.
0: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카메라를 응시하는데요. 끝내겠어요. 그러나.
1: 어머.
0: 그러나.
1: 어머.
0: 집에 있는 김지혜 씨한테 하나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쉬운 수, 실수 몇 번 했었거든요.
1: 네.
0: 와! 야! 끝내기! 성공! 눈기의 탑법 사석작전으로 마무리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정한 모습! 이렇게 해서 박준영 8단 2연승으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되게 박빙이어서 재밌었어요.
0: 처음에 잘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워.
3: 네, 이기면 또 계속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한번 끊으세요.
0: 그냥 재밌잖아 이런 기점으로 또.
4: 사이드 되게 예쁘다.
0: 이겼다. 자 오늘 박준영 8단 승리했는데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5: 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0: 그렇지.
5: 손에 땀을 쥐었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6: 전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6: 졌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5: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기원을 다니면서.
0: 자 구강이나 추적이 말까지 명인전 시즌 2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토끼란 놈 주부 등에서 깡짝 뛰어내리더니 모르는 척 하고 가던 것이었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니 여보 태공,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혼자만 가시오? 나 지금 강가질로 가요. 깡총깡총 뛰어 층암 절벽을 가 터갔더니 별주부를 내려다보며, 여보 별주부 이리 올라오시오. 별주부 치어다보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오?
1: 그렇지.
0: 그러면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칡농줄로 홀롱개를 만들어 내려주면서, 자 거기다 목을 걸면 내가 잡아다려 줄 터이니 붙잡고 올라오시오. 네 이놈, 아 네가 나를 해치려고 그러자 이놈. 원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럴 리가 있소. 충신이란 하늘이 아시는 법인디 별주부 같은 충신을 헤올 리가 있어. 올라오면 저기 저 파천잎에 싸서든 간 좀 줄 테니 모가지만 홀롱개에다 넣으시오. 간 준다는 통에 주부 또 돌려.

0: 낭낭 낭낭장 송드러진 가재다 칭칭가먹대요 눈이 가련하다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죽었구나
1: 그렇지.
0: 그때여 토끼란 놈은 그늘 밑에 앉아 바라보며 별주부를 조롱하는데 때놈 별가놈아 네가 나를 유인하여

저 구름 속에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 고개를 넘어가니 춘향이

0: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밀양의 흑방울토마토 농가.
1: 태연아, 보은이는 언제 와요?
2: 보은이 지금 오고 있을걸?
1: 어? 보은이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2: 저기요! 이일샤 천지다, 천지야.
0: 귀농에서 농사짓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귀농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농업 판도를 흔들겠다는데요.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조심히 힘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미안해.
0: 실수도 있지만
2: 친구고요.
3: 농부.
2: 농부예요.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0: 솔직 당당한 매력으로 쇼폼과 라이브 커머스 장악.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인생도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MZ 농부인데요.
1: 잘한다.
2: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0: 시스템 갖춘 농사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고은희 씨와 채은 씨.
3: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2: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3: 맞다, 맞다.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2: 화이팅!
0: 95년생 MZ농부의 발칙한 귀농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밀양,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이토록 기다렸던 건 이런 재미 때문이죠.
1: 잘한다!
0: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고은희 씨와 채은 씨.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는데요. 와, 채은 씨 웨이크보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2: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3: 아 심장만이 걸릴 것 같은데?
2: 차갑나.
4: 아예 안 찼더라 안 찼더라.
3: 어, 안 찼긴 해.
4: 그렇지.
3: 이제 하나도 안 찼다.
4: 그래. 그렇지.
0: 이번에는 고은희 씨 차례.
4: 턱 들어 턱. 턱 들어서 여기 봐. 가만히 있어.
3: 파이팅. 되겠어요? 그래.
1: 아 따가워 진짜.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여고 동창.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았는데 요즘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4: 잘했어!
1: 일어난 거 맞아요! 어.
4: 잘했어!
3: 느낌 왔어?
2: 물 맛있네 오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근데 물이 따뜻해.
4: 어 맞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추웠거든. 아. 네 발 조심하고요.
2: 아 여기 알죠 이거 전완근 털리는 거.
3: 아 좀 잘 타시던데요?
2: 아니 그래도 있잖아. 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은 약간 탈 것 같았거든? 내가 전완근 털려가지고

0: 될지 모르겠지만
1: 파이팅.
0: 욕망을 보러 가야지.
1: 파이팅.
0: 가야지.
2: 파이팅.
0: 파이팅.
3: 틈만 나면 웨이크보드 타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친구지만 실제로 이런 여가 시간은 보너스 아닌 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각각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뭉친 건 다른 이유입니다.
4: 얼른 가자.
0: 할 거 많더라. 얼른 가자.
4: 가자. 이제 얼마쯤 놀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0: 욕망은 벌러 가야지.
3: 사실 두 사람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MG농부. 웨이크보드를 즐기던 곳에서 5분만 가면 두 사람이 농사짓는 농장이 있는데요.
0: 따따. 오, 여기 확실히 온도가 높다, 여기는.
3: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더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흑방울토마토가 이들의 주 작물입니다.
0: 채연아, 방울토마토 한번 먹어봐.
1: 아, 먹어볼까?
0: 아, 나 이미 먹고
1: 테스트 먹고 있어.
0: 이미 먹고 있었어.
1: 맛있네.
0: 계속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내가 자몽냉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1: 안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3: 지난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계획했던 두 사람. 오랜 준비 끝에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3개월 차 흑방울 토마토 농부가 됐는데요.
1: 그래서 따는 게 제일 쉽다 이거.
0: 그치. 나을 때는 돈과 직결됐잖아 지금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 사랑으로 바라보잖아.
3: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는 게 MG식 농법. 연구하는 자세는 아니, 필수입니다.
0: 아니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여행. 근데 거기서 줄기 하나에 토마토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알이 다 달려있는 걸 보면 약간
1: 더 신선한 느낌이 들겠네.
0: 그래서 와
1: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할까?
0: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항상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알지 우리 항상
1: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시세
0: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 마트만 가면은
3: 11월부터 6월까지 수확이니 겨울부터 봄까지가 흑방울 토마토 절정기. 게다가 올해 과일 가격도 좋아서 판매할수록 흥이 난다는 초보 농부들인데요. 돈을 버는 재미만큼 책임감도 생깁니다. 16,000제곱미터 단독 하우스 8개 중 하우스 한 동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4시간씩 집중해도 허리며 다리 아픈 줄 모른다는 젊은 농부들.
0: 진짜 많이 떴다 맞지? 네.
1: 어머! 아, 땀난다 이제.
0: 아, 어머니한테.
3: 그저 농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1: 오늘 수학 끝났슈!
0: 끝났슈!
3: 5,000평 단독하우스 8개에서 일주일에 1톤 정도 수확하는 흑방울 토마토 농장의 진짜 주인은 채은 씨 어머니.
1: 양이 작네.
3: 고은희 씨와 채은 씨는 임대농 정도로 보면 되죠.
0: 오늘요? 조절을 좀 했어요.
1: 일부러요?
0: 조금 조절했어요.
1: 잘했어. 우리는 조절을 잘 안 해요.
0: 아니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조절 안 해도 되니까. 겹치지만 않은데.
3: 젊은 애들 농사 짓겠다는 말이 예뻐 하우스 한동 내주신 채은 씨 어머니. 식당과 철물점을 운영하다 16년 전 귀농한 케이스라 두 사람의 귀농에 관대했습니다.
5: 예쁘기도 하고 잘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6: 아 그런 게 또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또 이뻐 보이시는 거군요.
5: 안 이뻐요. 젊은 아들 오늘 뭐 살기도 있고 오늘 뭐나 뭐 잘 되면 되고.
1: 그래 맞다.
5: 원래 농사 일이 하루 만에 뭐 잘 되고.

0: 맞아 맞아.
1: 응원은 무한정이지만 계산은 칼 같은 게 이곳의 법칙. 모녀 관계, 친구 관계가 얽혀 있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0: 토마토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어떻게 안 되잖아.
1: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한 수익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눕니다.
0: 이게 토마토는 농산물이라 가지고 배송 중 가다 터질 수 있잖아. 가지고 식욕주의를 꼭 붙여야 돼. 그래도 우리 처음 했을 때 진짜 토마토 많이 터졌었잖아. 그래서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하니까
2: 택배박스도 몇 번이나 아
0: 그때 우리 택배박스 크기 못 맞춰가지고 몇 번이고 다 자르고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
1: 3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지만 포장 박스며 이벤트 상품 구입이며 초기 비용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0: 판매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하는 건 어머니한테 받고. 지금 3개월까지 다 적자라가지고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나누고 그럴 게 없어요.
1: 귀한 농법이며 농사일을 배우고 칼같이 아르바이트비도 챙겨주시니 고은희 씨 입장에선 고마울 뿐이죠. 한참 늦어진 점심시간.
3: 여기요.
1: 오늘 점심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맛있겠다.
4: 저런.
3: 아, 근데 이거 좀 했습니다. 토마토.
4: 뭔입니까?
3: 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 주머니 있어. 됐어요. 커지는 거 아이가?
0: 떨어질 거 아니야?
4: 자. 잠시만.
3: 내 가져다 드릴게.
0: 이것도 내 가져다 드릴게. 갑니다.
3: 다음에 배고프면 여기 살아요.
0: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3: 맛있겠다.
5: 점심이다.
3: 오늘 좀 푸짐한데. 무리했는데.
0: 일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좀 난 진짜 맛있더라고.
3: 맞지. 국룰이지.
0: 국룰이다 진짜. 이사하고 짜장면. 일하고 짜장면.
1: 모두가 바쁜 시국. 밥상 차릴 힘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네.
0: 감사합니다. 적자라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3: 도전해볼까요?
0: 이제 흑자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알지?
3: 감사합니다. 억울하길 바랍니다.
6: 그럴 날이 오겠지.
3: 와야지.
0: 그래, 와야죠. 무조건 할 거야.
6: 얼마 안 걸릴 거야?
1: 식성부터 일하는 스타일 모두 잘 맞지만 특히 잘 맞는 게 있다는데요?
0: 삼촌 있나? 삼촌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7: 없다. 지금.
0: 자, 문 닫아야지.
3: 완벽 범주인데?
0: 맛있다, 이거. 와, 왔네. 진짜 왔네. 이야. 아니, 오늘 안 따시나 본데?
3: 삼촌 이분 딸래도.
7: 맞네. 맛있겠네.
0: 와, 씨.
1: 이웃 삼촌의 딸기 하우스.
0: 이거 어때? 겁나 빨갛다.
7: 우와. 밥 먹고, 딸기 먹고, 여기 아주 풀코스인데?
0: 그니까. 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7: 이러다 와야지 맛있지 않나?
3: 삼촌이 저랑 친해가지고. 맨날 몰래 먹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라 안 하세요.
1: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달달한 딸기.
3: 근데 맛있다.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1: 이럴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교복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데요.
0: 난 진짜
3: 후식으로는
0: 딸기가 최고야.
3: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작은 거 실제로.
0: 왜냐면
3: 그래 여기에
0: 맞아.
3: 영양분이
0: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3: 떼주고.
0: 떼줘야 해. 이렇게 작은 거 눈 감은 것들 떼줘야 되거든요.
3: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나가기 때문에.
0: 하면서 떼주면서 하나씩 먹고. 토마토랑 같은 거죠.
3: 제 서리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하고 먹는 거지. 맞죠?
1: 두 사람만의 합법적 딸기 서리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택배 준비와 박스 접기 등 부대 업무를 위주로 일하는데요.
3: 내가 박스는 다 적어놨거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나는 닭팔러 가야 돼.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치킨 먹을게.
3: 좋아.
0: 갔다
3: 올게.
0: 어? 잘 가.
3: 내일 봐.
1: 아. 세훈 씨는 어디에 가는 걸까요?
3: 이제 두 번째 일 하러 가야죠.
4: 아 그러면 몇 시까지?
3: 가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4: 오, 하루가 엄청 기네요. 세훈 씨는.
3: 네 열심히 살아야죠. 걔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1: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익이 적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는 채은 씨는 매일 3시쯤 이곳에 출근합니다.
3: 다행이다. 포장 박스 없었는데.
0: 오늘 왔네요.
1: 농사와 자영업 둘 다 집중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채은 씨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3: 농사도 내 손에 많이 안 들리고 기계나 뭐 다른 인력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가게도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제가 더 편하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고은희 씨에게 일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고은희 씨와 다시 만났다는 채은 씨. 이후 채은 씨는 치킨 가게를 열게 됐지만 치킨집과 PC방 등 줄곧 자영업을 하던 고은희 씨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흑방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채은 씨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요. 채은 씨의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순조롭게 농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0: 자영업의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에서 오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3: 일은 어차피 힘들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서로의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고은이 가게에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때부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1: 채은 씨가 가게 일을 보는 시간.
7: 순, 요거는 봐봐. 요 사이에 나무 지금 여기 꽃이 피가 있잖아. 여기에 여기 순이 날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좋아. 힘도 좋고 탄력 이게 열매도 가가 커.
0: 그렇지.
7: 안 그러면 가가 작아져.
0: 맞아. 이거 이 작업을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7: 이거 요래 해놓고
0: 해서 올리고
7: 이렇게. 이게 커도.
1: 고은희 씨는 채은 씨의 어머니께 농사 과외를 받는데요.
7: 아무것도 아니야.
0: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집게가 안 잡혀.
7: 집게를 항상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 여기 집게를 끈을 항상 요 속에다가 넣는다.
0: 넣고
7: 이렇게 넣어야 딱 걸려.
0: 야, 와 진짜 빠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와 이렇게 또 채은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또 수업 받고 있어요.
7: 본 경험이 있다.
0: 아, 채은이는 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
1: 하루빨리 일을 배워 채은 씨 실력을 따라잡는 게 고은희 씨의 목표.

0: 맘처럼 쉽게 늘지 않지만 열정은 만점입니다.
1: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보이죠?
0: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침 8시에 시작된 일과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1: 봐요,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해가 알려줘요.
0: 집에 가는 길에도 미션이 있다는데요.
1: 확실히 배송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달가 더 가고 10개 주고 배송 가야 돼요. 하루가 끝나면 배송 갈 거 가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직접 전해드리고.
0: 밀양에 있는 농장에서 진영읍에 있는 고은희 씨 집까지 닿는 길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나 SNS DM,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1: 식사 중이라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해서 2827. 그 지금 식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 앞에 옆에 놔두고 가도 될까요?
2: 아, 네. 그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0: 돌고 돌다 보면 1시간 가까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대면 배달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많다는데요.
1: 씩. 가져가서 4개씩 5개씩.
0: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죠.
1: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0개여가지고 네. 거기서 와서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0: 흑방울 토마토 10박스를 주문한 손큰 고객님.
1: 아, 제가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당근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3: 다음 거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4: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3: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약간 마음의 애정이 생기고 또 연락 오시거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재구매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0: 집에 도착하면 7시를 훌쩍 넘기곤 하는데요.
1: 리뷰가 밀렸어.
0: 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 확인.
1: 난 근데 이렇게 리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 진짜 너무 감사.
0: 고은희 씨 앞을 지키는 사람은 2년차 새신랑 현성 씨입니다.
1: 다 5점이시긴 하거든. 근데 딱 두 분이 3점을 남기셨어. 3점이란 리뷰를 처음 나는.
3: 근데 이게 왜냐면 토마토도 나도 흑방울 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좀 단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울토마토보다 난 달았었거든. 근데 저분도 아마 흑방울토마토를 많이 처음 드시는 분이시면은 그냥 일반 먹던 토마토랑은 좀 다르니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1: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무르지 않은 상품을 보내주셔서 맛있었어요. 하시고 3점을 달아주셨어. 이런 경우에는
3: 선택 안 했을 때 기본 3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이가?
1: 그건 아니야.
0: 농사에 온 신경을 집중한 아내 곁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존재인데요. 고은희 씨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죠.
1: 국제전대도 왔는데 됐나? 아, 나 이거 다 해간다 이제 좀 있으면.
3: 아니 물 좀 갖다 줄까? 물 있나?
1: 아, 물 없다.

0: 가지고 좀 갖다 줘.
1: 진짜? 갑자기? 리뷰 답변 완료가 됐나? 아, 다 같이 리뷰가 작성이 되는 거구나.

0: 그냥 큰 건 아니라도 이런 거
1: 그래 큰 거 먹으면 살찐다
0: 그래 살도 찌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해봐 맞지?
1: 너 근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초콜릿 데이 그거 안 챙겨줬잖아
0: 나는 그거 초콜릿 데이 여자가 주는 거 아이가? 남자 주는 거
1: 아니 내가 안 챙겨줬다고
0: 아 나는 초콜릿 안 줘서 괜찮아 난 네가 나는 네가 안 줘도 난 네 마음 알거든
1: 무슨 마음?
0: 네가 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거든 근데 고고님 내가 안 주면 모르니까
1: 와 맛은 무슨 밀크 맛이야? 와 근데 좀 감동이다
0: 해피데이 보이제? 행복한 하루 보내라
1: 와 좀 스윗한 사람이었네 한 1년은 이제 사탕 안 사가지고
0: 그렇지
1: 이야기는 안 듣겠다
0: 괜히 사탕 안 사줬다가 1년 동안 내년 화이트데이까지 온다는 거야 사준 그렇지
2: 고은희 씨의 맞춤 피로 해소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고은희 씨 집에서 밀양에 있는 농장까지 가려면 아침마다 분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혼생활 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밤낮으로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노력했다는 고은희 씨. 오늘의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랍니다.
3: 아침을 챙겨 먹어야 또 이게 힘이 훨씬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도 웬만하면 챙겨 먹으려고 약간 노력하는 것 같아요.
2: 정성 들여 키운 흑방울 토마토도 빠질 수 없겠죠.
3: 맛있을지 모르겠다.
2: 간단한 샌드위치에도 맛과 멋, 영양까지 빠뜨리지 않는 야무진 성격.
3: 덮어주면 됐어요, 완성이. 이번 건 좀 더 예쁘게 된 것 같아. 오빠! 오빠 샌드위치 먹어.
0: 완전 호텔 조식 같은데? 잘했는데? 보니야, 내 먹는데. 맛있네
3: 맛있다고? 맛도 맛있는데 토마토랑 많이 느껴지나?
0: 야채만 많이 나는데 잘 만들었다
3: 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2: 마음 같아선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3: 선크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선크림 안 발랐는데 몸이 안 됐다 살짝만
2: 농장까지 가려면 20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3: 사서 가다 보니까 제가 화분 하나 샀으니 까먹었어요 지금 몇 시지? 빨리 가야 돼 나 키가 어딨지 근데?
0: 차 키? 여기 없는데? 어딨지?
3: 나 진짜 너 오늘 진짜 많이 늦었다 큰일 났다
0: 왜 또 찾아와?
3: 차키 차에서 안 꺼냈나 보다
0: 아니
3: 아닌가?
2: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주 깜빡하곤 하는 성격 농산물 택배 보낼 때도 송장을 빠뜨리고 갈 정도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친구가 챙겨줬죠
4: 사이드미러 잠겨져 있어
1: 아니 얘는
4: 어? 있어, 와, 집에 찾아봐야겠는데
1: 출근 어떡하지?
2: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데요
1: 이런 상황은 자주 있어요 딱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잘 안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막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4: 약통 있는데 있더라
1: 아.
4: 너 고생하고 오늘 잘하고
1: 갔다 올게 간다.
2: 그나저나 많이 늦어지진 않아야 할 텐데 농장으로 향하는 고은희 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시간 농장.

0: 옆에 사는 채은 씨와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1: 채은아, 본인 언제 와요?
2: 본인 지금 오고 있을걸?
1: 농사 지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2: 그래, 맞지.
1: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는데.
2: 그래서 적자가 났나?
1: 회사라고 생각해봐. 잘리는 거야, 너는. 회사에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되나?
2: 안 돼?
1: 정시에 따고 와가. 정시에 뜨거나고. 어? 본인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2: 죄송해요.
1: 빨리 땡겨.
3: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전입 되는 거예요?
1: 네, 일찍 일찍 다녀요.
3: 띵.
0: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는데요.
3: 아, 전입 될 거 맞네. 일 진짜 천지다, 천지야.
2: 그러니까 일도 늦고
1: 출근도 늦고 이러면
3: 출근도 늦고.
0: 딸 채은 씨든 딸 친구인 고은이 씨든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어머니. 농부의 기본은 성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1: 일 밀리기 싫어하는데 고은 씨.
3: 저요?
1: 하죠, 빨리빨리.
3: 지금 제가 제일 빠른데 지금.
1: 일찍 일찍 출근하고.
0: 고은이 씨 또한 채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은 고은이 씨와 채은 씨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강조해온 부분. 다만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온 터라 정해진 출근 시간이며 일량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일. 그것이 MZ식 마인드라는데요. 문제는 일을 해도 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1: 아들 상실은 왔다, 이거? 아들 상실은 딱 이건 너무.
3: 아, 그거 다 썼어?
1: 어.
0: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작한 일도 많은데 수확과 선별 그리고 택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3: 바쁜 기라 바빠.
0: 어머니의 농장일까지 하려면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을 정도. 아직 배달도 못했는데요.
1: 얼마가 보내요?
3: 됐어.
4: 네. 누나 배달하러 왔는데?
3: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2: 오빠가 너무 힘들겠는데?
4: 아, 어차피 근데 나왔어야 돼가지고.
3: 아, 그래요?
4: 자세가 지나가요.
1: 발진한테 15짜리도 못 벌면서 이 맨날 나 뭐 스파킹까지 일을 시켜 왜 이래 되겠나? 버려도 없이 이래가.
2: 아니야.
1: 어? 근데 맞지?
4: 두 바스 가는 거 아이가?
1: 아, 맞아.
0: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 휴가 땐 배달을 도와줍니다.
3: 이거 딴 거야.
4: 나중에.
3: 아니 지금 먹어.
4: 맛있냐? 야.
3: 오빠가 따야 돼 곧.
4: 어? 왜? 뭘 따? 도와서 따가야 된다고?
3: 장난이지 오늘 다 땄는데.
1: 아니, 밭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3: 밭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4: 저는 저는 그거 딴 거. 이제 갈게. 배달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3: 급.
1: 일 안 시킬게요.
4: 배달 한대?
3: 너 다음에 새참 들고 온대.
2: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
4: 네.
0: 이렇게 든든한 남편 덕분에 고은이 씨는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3: 내가 일 들고 살살 흔들게 꽃대를 잡고 그러면은
0: 농사 일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SNS 홍보를 해온 두 사람.
3: 해서
2: 얼굴 나오게 찍어요?
3: 네,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살살 흔들게 이렇게.
2: 아, 노래 있으려고?
3: 이렇게 해가지고
2: 너무 좋네. 근데 아가씨 맞아요? 아줌마 아닌가요?
3: 꽃대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조심히 들어야 되는데

0: 다시 붙어줘. 붙어줘.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1: 자기다 이거.
0: 미안해. 일수도 조심히 찍어야 돼. 혼자야지.
2: 응급처치.
0: 응.
1: 이렇게 말 올려가지고 붙을 때까지
0: 올라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1: 엄마까지 비밀.
0: 붙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다.
2: 근데 이거는 붙는다. 이거는 완전 꺾인 게 아니라 가지고 붙을 것 같아.
0: 좋았어. 오늘
3: 가지가 부러져도 몇 시간 붙여두면 티 안 나게 붙을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흑방울 토마토라 다행입니다.
0: 택배 작업하고 마무리해가지고

0: 보내줄게요.
1: 네. 오늘 더 마음이 급한 이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라이브 커머스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0: 아, 미안하다. 저희 이거 택배만 다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남았어요, 택배?
0: 택배? 한 3개? 4개?
2: 아, 다 했네요.
0: 네, 네.
2: 그럼 라이브 이거 끝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바로 네. 바로 해보세요.
0: 좋아요.
1: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 농부 귀농 선배의 도움을 받아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2: 약간 그런 느낌 좋다.
0: 사주세요. 아, 사주세요.
4: 가볼까 일단?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하다.
0: 여기는 괜찮죠?
2: 괜찮은데 여기 여기
0: 여기가 오, 굴이 넓어가지고
2: 좋은데? 한 번만 서.
0: 아, 여기 앞에 서고?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앞에 서고 넌 약간
4: 저 솔직히 100개 팔고 싶어요 지금.
0: 아니 근데 많이 팔면 안 돼. 왜냐면 2,000원 할인하면 우리 돈 남는 게 그러니까 거의 없어.
2: 타임 세일 한다.
0: 그렇게 해야 돼.
4: 멘트 우리 어떡하지?
2: 아니 내가
4: 너무 준비 안 했는데
2: 뭐 네. 처음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좋아. 내가 물어봐 줄게.
0: 너무 좋지.
2: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그냥 그거에 대해 답변만
0: 하는 되니까. 것처럼
2: 그냥 인터뷰.
1: 첫 라이브 방송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0: 짜라.
2: 자 시작합니다. 오, 두 명.
0: 안녕하세요.
2: 인사.
0: 안녕하세요.
2: 세 명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0: 우와, 저희 농장이에요.
2: 먼저 소개 한 번만 농장에 대해서.
4: 친구고요.
0: 농부.
4: 농부예요.
2: 요즘 그럼 근황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의.
0: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따고 소멸하고 박스 접고.
2: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라고 글 남겨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4: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이게 기준에
0: 최고의 단도.
2: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이렇게.
4: 진짜 감사합니다.
1: 이웃 농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라이브 방송.
4: 도와줘 사랑해주셔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2: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4: 아 떨린다.
2: 됐어요? 16명밖에 안 봤는데 4명이나 결제하셨어.
0: 와 대박이네.
4: 그럼 거의 몇 프로야? 대박이네.
2: 그러니까 준비만 너희가 준비만 좀 하면
0: 응.
2: 이건 금방 확 올라온다.
0: 아 진짜 그 신기하다.
2: 그때 주말에 할 때 2,000명? 그때 2,000명이었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
4: 네, 도와주셔서 그렇지 저희를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2: 네, 가능하다. 이렇게 확대해서
5: 그런 부분이 제일 그럼 다른 부분 혹시 안 뿌듯했던 내용.
1: 모니터도 꼼꼼히 해야 다음에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죠.
4: 다음에 우리가 100개까지 팔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
0: 아, 그래. 파이팅!
4: 100개? 파이팅 해주세요.
2: 나도
0: 파이팅.
4: 아, 같이 하자.
0: 100개!
2: 파이팅!
0: 100개!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고은희 씨가 찾은 곳. 밀양의 한 지역에 사놓은 땅입니다. 귀농 전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 매입한 9,000제곱미터 땅이라는데요.
4: 잡이랑 해서 땅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1: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땅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0: 기술센터 수업을 들으며 무료 토양 검사를 알게 됐습니다. 농지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의 상태와 전문적인 견해, 토지 성질에 맞는 비료를 알 수 있다는데요.
1: 이야, 저거요. 저 진짜 열심히 지금 힘주고 하고 있는데 흙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돌인가? 왜 안 퍼지지? 다시. 좀 깊게 봐야 되나?
0: 힘이면 장정 부럽지 않은데 땅에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1: 와, 이거 팔 수 있는 거 맞나?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0: 다른 위치에 가서 재도전.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1: 와, 이것도 돌이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처음 파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봐야겠다. 들고 가봐서 혼자를 많이 하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돌도 하나 챙겨가고 요 정도 되겠지. 가지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여긴 더 심상치 않아. 이게 좀 다른 흙인데?
0: 농사 3개월 초보지만 들은 풍월은 많습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어느 곳은 돌땅이고 어느 곳은 지른 땅. 균일하지 않은 이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1: 에스.
0: 만에 하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큰일. 마음 급해진 고은희 씨,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는데요.

0: 신우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향한 고은희 씨.
1: 똑같은 흙처럼 보이긴 한데 색깔이 묘하게 다르단 말이지.
2: 아니, 아니 이거 분석해왔는데
1: 지금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작물을 선택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3: 이 땅을 분석을 해. 이제 응. 모기 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이제 비료를 처방해주는 거지.
1: 아, 어떻게 할 건지.
0: 비료를 처방하면 된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블루베리 작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5: 이거는 한 필지에서 이렇게 네. 넣었어요?
1: 한 필지에 나눠서 이렇게 왼 저기 가서 감원하고 여기가 오른쪽 감원하고.
0: 농지를 크게 나눠 열 군데 흙을 퍼서 섞은 후 시료를 준비해가면 분석해주는 토양 검사.
5: 작물은 블루베리.
1: 네.
5: 있습니다.
1: 이거는 언제쯤?
5: 실험하는 데 3일 걸리니까 목요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일단 문의를 갈 거예요.
1: 아, 네.
5: 하고 한 2, 3일 있다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결과지를 보고 난 후 밭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6: 아, 근데 이 팩 한번 잠이 너무... 수면팩 아이가?
1: 아니요, 이거 그냥 얼굴 이거 열받으면 얼굴이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바른다? 일단 볼 부분에는 두껍게 발라야 돼. 왜냐면 나중에 뗄 때 두껍게 발라야 잘 떼져. 저희는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팩 해보고 있어요.
6: 아니, 지금 그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예전에 맨날 밥 혼자 먹었는데 지금 밥 같이 먹잖아 이제.
1: 그건 그래.
6: 그래, 그것만으로도 난 엄청 크다 생각하지.
0: 배달해준 것이 막았어요. 고마워 시작한 팩인데 남편과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
1: 원래 팩은 입을 막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때? 괜찮아?

0: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어, 뭔가 불안한데 벌써? 입 닫으라고? 나 입에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 쉽지 않은 걸 오빠도 느낄걸? 응?
1: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0: 잠시만.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시원하네. 얼마 걸 정도 남았어?
2: 응?
0: 다 했다.
1: 자영업 할 때는 바빠서 못 누렸던 신혼의 달콤함. 요즘 못다한 신혼 생활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0: 저 어때?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온다.
2: 아, 이제 말했어.
0: 거기만 떼면 되겠다.
2: 어.
0: 빨리 떼야겠다. 잘 떨어지는데? 개운하구만.
2: 아프리카 족장 그거 원주민 화장해 놓으라던데.
0: 내 얼굴 좀 웃겨? 아니, 오빠가 눈썹 밑에 발라서 그렇잖아.
2: 아니, 거의 니 다 떼졌다.
0: 내가 예쁘게 발라달라고 했는데 눈썹 밑에 발라서 가지고.
2: 완전 미스코리아처럼 발랐는데.
0: 미스코리처럼 발랐다고?
2: 이렇게 좋았던 판이 있었던가. 집을 정도로 좋네.
0: 아니, 캐리라인을 좀 알아본 것 같지 않아?
1: 모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여유랍니다. 쉬는 날을 맞아 오일장을 찾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 시골의 오일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을 주는 곳이라는데요.
0: 와, 신기하다. 역시 뻥튀기가 뻥해야 이게 시장에 온 기분이 난다니까.
3: 저기 토마토는
0: 진짜네? 토마토. 아니,
3: 큰 건 있는데.
0: 그러니까 큰 건 있는데 방울 없다.
1: 시장 조사를 나온 걸까요?
3: 사장님, 저희 방울 토마토는 없어요?
4: 방울이 너무 비싸요.
0: 아, 비싸가지고.
4: 2kg야 지금 2만 원 원가 2만 원. 시장에는 안 맞아. 지금 가격이 전체로 다 비싸요.
0: 맞죠.
4: 재래시장 살 가격이 안 돼.
3: 아니, 요즘 다 비싸.
0: 그러니까 비싸긴 해.
4: 올해는 작가님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0: 맞아.
3: 맞아요.
0: 네. 2kg에 2만 원이면은
3: 우리가 거의 거의 원가에 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0: 이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었네. 근데 이게 최고 아니야?
3: 이걸 달라. 제일 큰 당근 좀 주세요.
0: 3,000원이에요?
1: 시장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작황도 안 좋아 농부에게도 시련인데요.
0: 안녕하세요.
1: 열심히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0: 체리인 것 같아.
3: 이거 어때? 할머니 같나? 와, 이게 진짜 그거다. 단체인 것 같지? 맞지?
0: 그럼 앵두 커플 하자.
3: 앵두 커플 할까?
0: 어. 근데 이게 꾹꾹 내 머리가 큰 거 같아.
3: 나도 더 잘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건데.
0: 아, 반대로 낀 거예요?
5: 마스크 있어, 안에. 머리 마스크 딱 끼는 거. 머리 걸고.
0: 나는 마스크 안 쓸래? 안 쓸래?
3: 나는 좀 귀한 거 안 돼? 귀한 나? 귀한
0: 거
3: 아니. 할 때
1: 사실 오늘의 목적은 캠핑입니다. 함께 농사 짓고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곤 한다는데요.
0: 당근 좀 넣고.
3: 와, 야, 진짜 맛있는데? 어.
0: 다 먹을 수 있지?
3: 당근은.
0: 당근 넣고.
1: 캠핑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0: 뭐야, 왜 이렇게 덩어리로 나.
1: 오늘의 요리사는 고은희 씨. 채은 씨가 좋아하는 카레를 준비했는데요.
3: 우와, 신기하다. 맛있겠다.
0: 그치?
3: 응. 완전 냄새 죽이네.
0: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하자. 계속 이야기하게.
3: 가을 사과. 사과.
0: 고기 많이.
3: 감사합니다.
0: 예.
3: 발이 바뀌었네요. 혼자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1: 동갑내기가 함께 일하며 싸우지 않는 건 이런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0: 와, 진짜 맛있다.
3: 죽이자.
0: 응.
3: 와. 혼자 선택 죽이자.
0: 픽 너무 좋았어.
3: 요즘에 진짜
0: 먹었거든. 와.
3: 이거 어제 다 먹어. 맛이 맛있지.
0: 맛돌인. 감정 안 익었어.
3: 조금 덜 익으면 시켜.
0: 아니. 진짜 많이 익혔는데 감자 안 익었지?
3: 원래 감자 좀 익혀.
0: 근데 약간 설익은 게 맛있어.
1: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3: 우리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0: 마이너스가 흑 플러스가 되면 소고기 먹자.
3: 맞아, 소고기 한 번.
0: 여기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3: 맞다.
0: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3: 소고기 카레로 이제 바꾸자. 흑자 돼서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0: 화이팅! 1등 하고 싶다!
1: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그때는 각각의 꿈을 응원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1등을 달성하고 다양한 작물로 농사를 늘려가겠다는 당찬 목표. 29살이 된 두 친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5: 팔로가 좀 자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잘 팔아야 되는데 우리 딸 부자 되게. 하우스 가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겠네. 살이 은근히 쪄가지고. 또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어.
0: 근데 이번 달에는 흑자가 될 것 같아. 엄마는 날 응원해줘야 해.
5: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방울토마토 열심히 팔아서 성공하길 바랄게.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2: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3: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4: 12시간?
3: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재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이게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 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극 귀토는 초연과 재연에 이어 연극과 뮤지컬, 창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유쾌함과 감동을 전하는 고선웅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귀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 그 공연을 다시 하면 꼭 맨날 그 달라진 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철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자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대본을 훨씬 더 명료하게 좀 잘라내고 없앤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기복을 조금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이 새 역할이 마침 그 김준수, 태평양 씨가 했던 역할이 이제 우리 김수인 씨, 최영석 씨가 이제 처음으로 캐스팅 됐고 민은경 씨가 했던 역할을 이제 김우성 씨가 하게 됐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밀어
0: 있으니까. 기존의 바닥 LED에 무대 뒷면 LED를 더해 산중과 바닷속을 넘나드는 공간을 한층 생생하게 구현한 것도 돌아온 귀토의 특징입니다. 귀토는 판소리 수공가에 상상력과 현대적 연출을 더한 창극으로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의 아들인 토자가 겪는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토자의 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수궁에서 돌아온 아버지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어머니 토끼는 포수에게 목숨을 잃죠. 하늘에서 비일 꼭 다

0: 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우리 토끼끼리 오손도손 살아야지.
1: 난 인자부터 토끼 안 할라요.
2: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가지 고난, 즉 탈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궁이 있는 바다로 떠나기로 하는데요.
3: 저것이 무엇이냐? 이 산띠라고 척이로구나. 너 반갑다. 물살로라.
2: 돌아온 귀토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철부지 토자 역은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소리를 지닌 국립창극단의 김수인이 맡았는데요.
4: 준수 선배가 했던 토자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활발하고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까칠함을 좀 더했어요. 이 토자라는 캐릭터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 자리에 현실에서 주저앉았을 텐데 워낙에 낙천적인 캐릭터고 또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토자와 바다로 여정을 떠나는 토자의 연인 토녀는 창극 춘향과 심청의 주역 국립창극단 김우정이 맡았습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0: 태톤 네, 태톤 묘해요. 약간 네. 그런 포인트를 이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지난 귀토에서는 토자와 토녀를 돕는 주꾸미 대신을 맡았던 소리꾼 최용석이 이번엔 토자의 간을 노리는 자라를 연기합니다.
2: 또 이 자라 역을 통해서 용왕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충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불사지르면서 이제 한몸 희생하려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1: 용왕에게 바칠 토끼를 놓쳤던 자라. 새로운 토끼를 찾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다 제 발로 수궁에 가겠다는 토자를 만납니다.
3: 어라, 이상하다. 토끼는 토끼란만 다른 토끼였다. 호기야, 나란 존재를 아시오?
4: 몰라요.
3: 들은 풍월도 없으시고?
4: 몰라요.
3: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4: 몰라요.
3: 정말 몰라요? 그러면 갑시다. 아이, 용구 가시겠다네. 아니, 그러면 이 속국 잡고 가면 되지.
5: 대왕장로 오신대요.
1: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바다에서도 고난이 닥치는데요. 과연 토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6: 여기를 떠나서 내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이민을 간다든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를 피하면 꼭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는 어느 때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데도 역시 그래 맞아. 저도 살면서 또 그래 있는 곳에서 발 디딘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딴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저도 했었거든요.
1: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는 제2회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에서 관객과 만나는데요.
7: 올해 두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인 그 아시아권 나라의 대표적인 두 나라 작품이 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경극 또 그리고 태국의 콘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체 9개 작품을 선보이는 음악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1: 4년 만에 돌아온 판소리 수궁과 그 이후의 이야기. 전통의

0: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전하는 삶의 지혜. 창극 귀토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고전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1: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캐스팅으로 돌아와 배우들의 색다른 매력과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귀토의 부제는 토끼의 팔란입니다. 팔란은 토자가 육지에서 겪는 가진 고난을 뜻하는데요. 토자와 토녀는 팔란을 피해 찾아간 수궁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될까요? 토자의 좌충우돌 모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국립극장의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국립창극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 중국 등 해외 초청작을 비롯한 9편의 세계 음악극이 펼쳐진다고 하니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세계 음악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대학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입니다. 올해로 벌써 34회째를 맞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초청작 5편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내 창작극까지 총 10편의 다채로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2: 매년 여름 찾아오는 2026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무대 위로 펼쳐지는 상상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예술축제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 2026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입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 축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3: 아스테이지 축제는 90년대 초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동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국내 예술가들이 창작극을 만들면서 어린이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창작 작품을 준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7월에는 해외 공연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2: 올해는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해외 초청작 5편과 하늘 공동창작 1편, 국내 창작 4편까지 모두 10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 체코 드락시어터의 잠들고 싶지 않아.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돼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잠들기 아쉬운 아이들과 빨리 재우고 싶은 아빠의 유쾌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3: 드락시어터는 체코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신체극, 무용극, 비언어 공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45분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공연입니다.
2: 이번 작품은 오스트리아 토이하우스 시어터의 이리저리 팔랑팔랑입니다. 생생한 라이브 연주 속에 몸의 움직임과 소리, 천의 질감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비언어 신체극인데요. 무대를 가득 채운 거대한 천. 둥실둥실 팔랑팔랑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아주 즐거워하네요.
4: 플라테르란드 피스. It's a piece which is focusing on a sensorial experience for the audience and also for the artists that are on stage. Through moving the fabric and moving the air on stage, they can dive into this simple idea, which is basically moving the fabrics, but they're diving deep
5: yes.
4: in it with us. Mm-hmm. So I feel happy that we can share it.
6: Und das ein Raum mm-hmm. mit dem Gefühl zu geben. Ich meine Rolle ist das einfach schon unbewusst ein Gefühl zu geben. Mm-hmm.
2: 여기는 서울 연극창작센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대학로 일대 다양한 극장에서 함께 열립니다. 이곳에선 2026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을 받은 걸리버 여행기 주민 아웃 공연이 한창입니다. 학교에 가던 주인공 바다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연극인데요.
7: 주인공 바다가 학교 가는 등굣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작은 눈들레 하나에 한눈 팔려서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 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교 가는 내용을 핫땅새가 핸드폰, 프로젝션, 영상 이렇게 활용하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2: 아이들에게 익숙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메라 줌인 줌아웃 기법을 활용. 그림 자극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8: 야!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야! 학교에서 안 배웠어?
9: 죄송합니다.
8: 아주 조그만 게 조심하라고!
2: 등굣길 어른들에게 혼이나 잔뜩 위축된 주인공 바다. 거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몸이 작아져 버리는데요. 카메라 줌인과 일상용품을 활용해 작아진 바다의 모험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번엔 주인공 바다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이 됩니다. 거대해진 주인공은 환상적인 그림 자극으로 표현됩니다.
10: 창작 과정에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라는 아이가 왜 크고 작아지고 이 세상이 왜 크고 작아지는지 그리고 크고 작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험하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가족들이든 공연을 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초록 풍선이 샤인 머스켓으로 변하는 마법. 극장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곧 현실이 됩니다.
11: 재밌었고요. 약간 그 그림이랑 그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화면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고 그런 공연 처음 봤어요.
12: 무대랑 좌석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되게 창의적인 발상들 그런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연 예술이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유의 힘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쉼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테이지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의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어른들에게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고.

0: 또 어린이에게는 또 그런 쉼표와 또그 상상력의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만난 시간. 2, 1. 언어와 국경, 세대를 넘어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된 특별한 기억. 무대 위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없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2: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봐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비언어극 잠들고 싶지 않아와 이리저리 팔랑팔랑은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데다가 걸리버 여행기 줌인아웃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카메라라는 매체를 활용해 더욱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옷을 입고 마로니의 공원을 누비는 잠옷 플래시몹과 연주를 관람한 소감을 나누는 다이내믹 리뷰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시테지 축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어지니까요. 이번 여름 축제를 놓쳐서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겨울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공연장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3대 아리랑 있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 밀양의 아리랑 정신을 이으며 문화, 예술, 관광을 이끌어가는 곳.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밀양문화관광재단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밀양문화관광재단 박호성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 자,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아, 반갑습니다. 무대가 아닌 네. 이렇게 주의자로서 공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랬었던.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재단의 경영자,
2: 네.
3: 국립민속공원의 원장도 또 경험했었습니다.
2: 네.
3: 그때는 행정가인데 오늘은 재단의 경영자로서 밀양문화관광 이해 그리고 밀양 아리랑에 대한 각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만큼 또 많은 분들께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3: 예, 예.
2: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하셨었고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문화인공간 VCR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연주를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작곡가님의 아니 대표님의 곡들이
3: 예. 예,
2: 들려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먼저 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네. 1965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죠.
2: 네.
3: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선도하고 현대화하고
2: 네.
3: 실용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입니다.
2: 네.
3: 이곳에서는 세종음악 기행을 비롯해서 한양 그리고 서울
2: 네.
3: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레파토리로 브랜드 공연을 했었죠. 특히 제가 재임 중에 제 15대 단장으로서는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 네.
3: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금 마련을 통해서 중대재해본부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2: 네.
3: 또 첫선음악회라서 초연음악회라는 개념 위촉이 아니라 젊은 작곡가들에게 공모에 의해서
2: 네.
3: 현장에서 이 인기투표인가요? 이거를 예, 우리 그 방송 그거를 약간 차용을 했죠.
2: 네.
3: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래서 작품률을 달리하기도 했었던
2: 네.
3: 처음 선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2: 네.
3: 신년음악회, 서연음악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민 끝에 세종로에 있는데
2: 네.
3: 그래서 새해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신년보다는 새해 우리 순수한 말로
2: 좋네요.
3: 해서 예, 새해음악회를 또 브랜드로 해서 만들고 하고
2: 네.
3: 하기도 했었죠. 초대 단장은
2: 네.
3: 세종국악관현악단 199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순수 공연 국악관현악단이죠.
2: 네.
3: 예, 그래서 창단해서 창단 단장 초대해서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여행을 비롯해서 최고

0: 이번에는 그 배리어프리 공연을 또 전국으로 또 친절한 대짓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 네.
0: 전국의 또 국민들에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1: 네. 작곡하신 곡들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대표곡들을 알려주세요.

0: 고민을 했고 단명도 세종과학관이었던이었고 또
1: 네.
0: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또 서울시과학관이었던 단장을
1: 네네.
0: 하면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을
1: 그렇죠.
0: 근데 전통적인 선율로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보다는 템포보다는 네. 가락 중심의 작품으로 썼던 곡인데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1: 네.
0: 두 번째를 하나 더 꼽는다면. 이걸 대중적으로
1: 네.
0: 좀 흥겹게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게 신여민동락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신여민동락.
0: 예, 예, 네. 그래서 예,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1: 네.
0: 예, 악기 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다양하게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잘 조리해서 그렇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남다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0: 예.
1: 이제 정말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제5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취임을 이제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1: 네.
0: 그전에는 예술가로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봤다면 또 국립미술과학원 원장일 때는 행정가로서
1: 네네.
0: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영가로서 어떤 효율성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에 좀 더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예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로서 공동체를 엮어가고 관광으로서는 세계와 대화하는
1: 네.
0: 소통하는 그래서 밀양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 그리고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 네.
0: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기관이 굉장히 문화관광재단이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도 해야 되고 단체나
1: 그렇군요.
0: 예술가에게
1: 네.
0: 그 외에 교육 그리고 전시 그리고 또 축제 축제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뿐만이 아니라 밀양강 오디세이 예 그것도 굉장히 아주 그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1: 네.
0: 최첨단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밀양연극, 밀양아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양연극촌인데
1: 네.
0: 여기에 또 극장에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이
0: 3,400석짜리들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면서 또 축제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여름축제도 또 하고 또 하반기도 축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축제뿐만이 아니라
1: 네.
0: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설들이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주천문대, 밀양 우주천문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열단,
1: 네.
0: 예, 그 기념관과 체험관을 비롯해서 아주 폭넓게 예, 여행자 센터, 문화센터도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10여 개의 아주 문화와 예술과 관광에 집약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술성도 그렇고 또 완성도도 그렇고 또는 공공성, 공익성도
1: 네.
0: 그리고 또 효율성도 가져야 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입니다.
1: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예.
1: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고 또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일 텐데 어떤가요?
0: 대표적인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바로 10주년 즈음에서 그 클래식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1: 네.
0: 방송국의 부합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음악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들을 잘 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양식품이 밀양에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는 게 밀양이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1: 예, 우리 전 세계인의 사랑을
0: 예, 그렇죠.
1: 불닭볶음면.
0: 그래서 K컬처는 물론이고 이제 K푸드를 앞세워가는 밀양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문체부와 함께 매운맛 축제, 밀양 매운맛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해서
1: 네.
0: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이제 우리나라에 3대 아리랑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뭐 BTS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 많은 사랑을
0: 맞습니다.
1: 받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

0: 이랑 대축제도 열리죠.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가요제 축제 사회도 보고 했었거든요. 예.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 예. 1957년에
0: 네.
1: 개최돼서 올해 68회를
0: 벌써
1: 했어요. 예.
0: 68회요. 예.
1: 그래서 정부 지정 문화, 대표 문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계속 지정돼서 아주 많은 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0: 네.
1: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유관된 곳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교류, 지금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글로벌 세계 K 아리랑 엑스포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엑스포를, 네.
1: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100년, 이제 그 아리랑 100년인데,
0: 네.
1: 이 아리랑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주도하는 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0: 네.
1: 현대와 미래를 열어가는데, 그리고 시민이 한 올해 보니까 7천여 분이 자원봉사자로 적극 각께서, 그래서
0: 네.
1: 스스로 자율적으로 치러지는 관주도가 아닌
0: 네네.
1: 그런 축제로 지금 이제 안정 안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밀양 아리랑, 이제 3대 아리랑 중에
1: 예.
0: 하나, 밀양, 정선, 그다음에
1: 진도.
0: 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양 아리랑이랑 다른 아리랑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1: 우리 그 한국인의
0: 네.
1: 어떤 정서를 이야기한다.
0: 네.
1: 특히 국악, 전통 예술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한가 신명. 딱 이렇게
0: 그렇죠. 예.
1: 줄이겠죠. 줄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세 아리랑 중에 가장 큰
0: 아, 맞아요.
1: 신명이 있죠.
0: 네.
1: 예.
0: 요즘 신명나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굉장히 직설적인 경상도의 그 분위기가, 나는 좀 소란, 안 보면 안
0: 아재
1: 될 거, 예, 안,
0: 없는 지민이 형 때문에 목소리.
1: 그렇죠.
0: 예.
1: 안 보면 안될것 같은
0: 그러니까.
1: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경쾌한, 장단도
0: 그렇죠.
1: 경쾌하지만,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경남도 무형유산으로도 최초, 먼저, 가장 먼저 지정이 될 정도의
0: 네.
1: 그런 아리랑이죠. 밀양 아리랑이. 그리고 또, 아리랑이 올해 100주년인데, 나우규
0: 네.
1: 아리랑의 영화가. 근데
0: 그렇죠.
1: 사실은 밀양 아리랑도 음반 취입한 게 똑같아요.
0: 아,
1: 1926년.
0: 그래요?
1: 똑같습니다.
0: 오.
1: 그래서,
0: 그래서 100주년
1: 예,
0: 말씀 계속
1: 100주년
0: 해주셨군요.
1: 행사를 또 하게 되고,
0: 네.
1: 하반기에 아주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0: 야.
1: 그래서 의미가, 두배더 커진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밀양 아리랑 다름.
0: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가 이제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1: 맞습니다.
0: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제2회 국악의 날의 주제도 또
1: 맞습니다. 예.
0: 아리랑이었습니다. 박구성 대표님께서도 아리랑에 늘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1: 그러게요. 아직 정말 남다른.
0: 네.
1: 그래서 국립미술과학원의 재임 중에 그 전국 창작 국악 창극
0: 네.
1: 공모전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왜 아리랑이 드라마나 영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창극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에 제가 그때 당시 땅한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국립미술과학원에 이제 기악단, 이제 무용단, 창극단, 영희단 다 있는데
0: 네.
1: 총체극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우리 전통예술은 악가무극 희가
0: 그렇죠.
1: 함께 이루어지지
0: 예.
1: 않습니까?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각별하게 애정이 있죠. 그
0: 네.
1: 시대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도 담아내고 저항도 담아내고 이랬었던, 그래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0: 네.
1: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종과학관이었던 같은 경우는 아리랑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0: 아리랑
1: 학교.
0: 학교.
1: 그러니까 전국의 아리랑들을 다 배우고 가족들이,
0: 네.
1: 그리고 우리 가훈 만들듯이 자기 집에 아리랑을

0: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생활 속의 교육과 네. 실전 전문적인 무대 작품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것을 함께 합치게 되면
1: 네.
0: 우리 밀양에선 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올해 밀양 아리랑 음반 취입도 100주년. 근데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공연이 열린다면서요?
0: 예, 예.
1: 어떤 공연일까요?
0: 일단 이제 우리 전통 예술의 그 명인명창분들, 특히 아리랑 관련된
1: 네.
0: 예, 그리고 관계된 이제 단체나 이런 명인명창분들이 출연해서 함께
1: 네.
0: 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지역의 아리랑 예를 들면 진도가 됐든 또 정선이 됐든
1: 네.
0: 이런 예술단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밀양 아리랑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 네.
0: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일본이라든가 그런 좋은 우수한 연주자 또 우리 또 관현악단들이 있으니까 또 박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렇게 교류하고 계신 것들이 녹여서 함께 해갖고 그때 좀 큰 또 잔치를
1: 네.
0: 하려고 합니다.
1: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0: 예, 예.
1: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러면 3대 아리랑이 다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은 아니죠?
0: 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가 아리랑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우리 아리랑의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는
1: 네.
0: 우리 밀양과 진도와 정선에서 함께 이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죠.
1: 네.
0: 예. 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19년에 이제 그 의견을 일치하고
1: 네.
0: 21년부터 이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세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1: 3대 아리랑 공동
0: 협의체.
1: 네.
0: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관련된 공연 행사에 참여도 하고
1: 네.
0: 함께 또 심포지엄 세미나도 열면서 발전적인 거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그 공동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함께 오셔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건 전통에 머물지 않고
1: 네.
0: 현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그게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불려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밀양, 정선, 진도 아리랑 모두 다 감상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자리가 되기도 하겠군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유지숙 명창도 이날 함께 한다.
0: 예. 유지숙 명창 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번에 BTS 때 그때도
1: 그렇게
0: 예. 하셨 던 것처럼
1: 그 강화문 가장 중앙에서 계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뭐 마음, 느낌,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거기에 최경망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또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의 모습도 그리고 이제 또 영남루가 있으니까
1: 네.
0: 또 밀양강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꼭 저희 그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1: 네.
0: 도시 전체가 무대화할 수 있게끔 예, 공간 배치를 잘 해서
1: 네.
0: 적절하게 이쪽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연희가 이루어진다면 이쪽에서는 뭐 민속학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1: 네.
0: 또 영남루나 이런 쪽에서는 또 궁중음악적인 양반의 어떤 선비음악적인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안고 집약된 게 이제 한민족의 정서인 이제 아리랑, 밀양 아리랑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9월 12일, 13일 100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에.
0: 예,
1: 예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또 그 시원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0: 예, 우리 밀양 아리랑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1: 네.
0: 꼭 있어야 되는 가치가 우리 밀양 문화관광재단이 밀양 아리랑을 콘텐츠화해서 우리 한국

0: 문화 전체 또 그거 자산이 되니까 문화가
1: 네.
0: 이거를 관광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같이 함께하고는 동반자로서 또는 관광에 성장하는 데 협력자로서 우리 밀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9월 12일부터 13일에 밀양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백년의 아리랑 울림에서 빛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과 또 밀양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박호성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아직 끝나지 않은 늦더위를 잊게 할 야외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국립국악원의 우면산 별밤축제인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22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가 첫 무대를 꾸몄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리는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9월 5일에는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퓨전 국악밴드 이상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9월 12일에는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오름새가 신명나는 연희의 밴드 리듬을 더한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공연인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출연해 재즈 선율에 우리 노래를 얹은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매듭 만들기, 비즈 식물 만들기, 쪽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포토부스, 또 푸드트럭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떠나보내기 아쉬운 여름밤, 우면산 별밤축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구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1: 위험해질 수 있어요.
0: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2: 수분
0: 그늘 휴식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오늘 많이 왔나? 일을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무쪼록 우리 저 정선에서 여기까지 멀리 왔으니까 우리 공연 아주 재밌게 즐겨야 돼.
1: 얼씨구!
2: 아 있잖아! 장아 바로 오늘 장가가는 신랑 신 김옥이잖아!
3: 댕겨올게요!
4: 그래, 잘 다녀와!
3: 야
0: 아이고, 그 좋은 날 비가 와서 무태하나.
4: 아무 걱정 마요.

0: 야 이름이 뭐였나?
1: 이정선!
2: 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해! 하여튼! 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맹세하나?
1: 야!
2: 바쁘네!
3: 그렇지, 정성이 많이 이쁘네!

0: 요령예이자
1: 다크 능겸해요.
2: 그리급하나.
3: 어?
0: 저 부부가 된 것을 마포모인으로 앞으로 알거든요.
1: 가고 싶다.
4: 어, 많이 미친나?
1: 정네 얼른 좋아요.
5: 민우마 급하면 재.
1: 재도 좋아요. 얼른 좋아요. 성님 제 섹시 정선이 예쁘죠?

0: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1: 아들이나
0: 딸아요 딸 또 따라 울음소리가 이 산꼬라대에 메아리를 울린대요
1: 이거 이놈아 딸아는 제사상도 못 차리는데 뭐 이리 좋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 펴졌어
2: 사부인요 너무 노여
1: 뭐여
0: 난 마실이나 간다
3: 어머니 뭐 따라 이나
1: 뭐래 아유.
2: 같이 가요 사부인
3: 제사 갈 거 뭐 우리 딸아가 치르면 되지 참 우리 딸아 승맹을 아리 신 아리 신아리 마드레 마드레 마드레 고생했어 우리 한목청이 너의 산꼬라대에 메아리를 울릴 정도야 해서 우리 딸아 승맹을 아리라 지을까 하는데 신 아리 어때?
2: 아리 예뻐요
3: 그치 아리오 아리오
2: 어머니는요?
3: 어머니 어머니 아 그 딸아가 너무 좋다고 자랑하러 산 아래 마실 갔어 아이 목청경이 내 대신 서리꾼 집안 대를 이으면 되겠대 네 내 우리 가족을 위해 조선 최고의 나무꾼 최고의 목수가 될 테니 당신이랑 아린 내 맘입니다

0: 5명이다!
1: 5명?
0: 경복궁 중수를 위해 우리 정선의 우수한 소나무를 한양으로 보내랍신다!

하이야!

0: 신님도 명인이 이해하신다니.
1: 아, 그렇지.
0: 다들 준비하시게.
1: 준비하시게.
0: 전신님 지혜자

0: 알게 되다니
1: 잘한다.
0: 잔소리와 주머니에서 총각 백근에 타네.
2: 맞아. 고드레 봐봐 뭘기나 뭐이 그리 많이 뜬다.
3: 아리아범이 좋아하니 한양 가서 먹을 것도 싹 다 해야지요.
2: 성님들 성님들 의심 양반은요 내 다이어트면 한양 간다고 아주 신이 났다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에라이 속을 따온 정대들아.
4: 으이그
2: 정선아 속풀이로 아라리나 한 자락 해봐.
3: 그럼

0: 아주머니, 아주머니. 뗏목이 곧 한양으로 출발한대요. 어머니.
1: 뭉치 오빠?
2: 어머니, 저도 뗏목 타고 한양 다녀올게.
3: 야가 이 미쳤나, 이 젠세 같은 게. 뭉치야!
4: 우리도 얼른 가봅시다.
5: 예. 어머니, 저는 방에 좀 갔다 갈게요.
4: 그래, 얼른 데려와.
5: 야, 얼른 가요.
6: 바늘에 정선에 바늘에
5: 아리야 아빠.
6: 아이고, 이제 다 됐다니.
5: 언제 출발해요?
6: 당신하고 우리 아리한테 인사하고 가면 바로 출발이야.
5: 궁궐짓는 큰 공사에서는 사람도 많이 다친대요.
6: 뜻하고 한양 가는 거짓물살도 싹 다 이겼는데 거의 뭐 작업이 대수나. 당신은 우리 아리 잘 키우고 어마이만 잘 모시면 돼.
5: 몫을 하다 보면 소리 지는 일도 많을 테니 목에 꼭 감고 일해요.
6: 고마워. 아이, 근데 당신 얼굴이 왜 이러나? 웃어. 아무 걱정하지 마니. 자, 뭐, 야, 내 이래 튼튼하자네.

0: 말하자고!
1: 아, 가보자고!
2: 물살이 거칠어진다!
3: 물살이 거칠어진다!

0: 경복궁 충성!
1: 경복궁 충성!
0: 추춧돌을 세워라!
1: 추춧돌을 세워라!
0: 나무를 깎고!
1: 나무를 깎고!
0: 다듬고!
1: 다듬고!
0: 기둥을 세워라!
1: 기둥을 세워라!
0: 다 함께
1: 붕을 울려라!
2: 열자!
3: 이쪽으로 좀 오게! 15장!
1: 15장!
3: 20장!
1: 20장!

수구들 했다. 전하께서 경복궁 중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며 잔치를 명하셨다. 잔치를 열어라. 야! 야!

0: 재주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래요.
1: 신목수, 자네 재주는 뭔가?
0: 잘하지 못해도 아라리 한 자락 해볼게요.
1: 아라리?
2: 아라리가 뭐지?
0: 저희 정선에선 아리랑을 아라리라고 해요.
3: 어머머머머. 아리랑을 아라리란대요. 너무 예쁘다. 아라리.
1: 아라라 아라리.
3: 어디 그 큰 소들 걸.
1: 아라리. 예전 정선 때 꾼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좋다. 풍악을 울려라.
4: 얼씨구야.
5: 좋다.
0: 우리가 놀면은 아니 날마다 들게
4: 살고
0: 오늘같이 좋은 날이 신명나게 해둡시.

0: 수고들 했다.
1: 애워라. 이리 오거라.
2: 도편스나리, 저희 복수들

0: 수고들 했다. 근데 말이야, 한양명기의 워리가 춤을 출 정도로 신목수 노래가 마음에 든 모양이로구나. 신목수, 그 정도 실력이면 제인청에서 주관하는 조선신명노름판을 나가도 되겠구만. 그래,
1: 가찬이시래요.
2: 도편수 나으리.
0: 그래, 애월아.
2: 신목수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0: 내 이럴 줄 알았다. 빠르다 빨라. 일사 천리로구나.
1: 나리.
0: 아, 깜짝이야.
3: 목수라 예쁘지 않고 이래 대우를 잘해줘이 기분이 많이 좋아.
2: 저도 아라리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한과 웃음이 담긴 삶의 노래지요.

0: 드시지요.
1: 야. 우와. 내 평생 이래 넓은 집은 처음이오.
0: 오늘은 마음 편안히 즐기십시오.
1: 야.

입술 날이 천천히

0: 한 잔 더 받으세요. 저기 야나오 저쪽으로. 아이 저쪽으로.
1: 아. 에이, 저쪽으로.
0: 흥 휘리릭
2: 나으리. 이번 경복궁 춤수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 중 한 분이 신목스님이시라지요?
3: 옳거니?
0: 건네 돈이 좀 넘쳐! 오늘 밤 너와 밤새 술 한잔하고 싶은데 괜찮나?
2: 술도 좋지만 재미삼아 노름 한판 어떠신지요?
0: 노름?
2: 오늘은 제가 나으리의 행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0: 네가 나의 행운!

0: 뭐요? 뭐?
1: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까 어디요? 여기 가 어디요? 저기에

0: 내게 말 좀 해보시오.
1: 어떡하나
0: 너가 내게 말 좀 해주시오. 해보시오, 해보시오.

0: 할머니, 15년이나 지났잖아요. 여지갑아요?
1: 가슴에 묻은 자식은 평생 한 몸으로 아픈 기다. 미안해서 아픈 거.
2: 정선아! 정선아, 정선아! 야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들 따라요.
3: 놀릴 건지 말 그대로요.
0: 성님,
2: 인간이 지난달에 한양 성구천 장터에서 아라를 잘하는 나무꾼 얘기 들었는데 생김새며 노래 부르는 게 다 기복이래요. 이거 세상에! 아씨, 맞지?
3: 아, 있잖아. 분명히 김옥이가 맞잖아. 그 사람 있잖아. 다음 달 한양에서 열리는 조선신명노름판에 나온다잖아.
1: 우리 김옥이가 맞는데 왜서 집에 안 오고 거기 있나?
3: 아, 그게 있잖아요. 이게,
2: 아이고, 그게 오래전에 노름판에서 막 두들겨 맞고 돈 들고 기업 들고 뭐 그렇게 살고 있었더래요. 뭐이 엄청 두들겨 왔다.
0: 어머니 들어가서 좀만 세요.
2: 아이, 좋은 소식인데 왜 저래?
3: 아, 있잖아. 그걸 그래 말하면 놀래잖아.
2: 아이, 뭐 언제든 알게 될 건데 못다.

0: 그런가?
1: 그래?
0: 이리 와 그래.
1: 왜 이래? 술이나 혼자 해.
0: 아이 좋지.
1: 이 술 한 잔을 받으시오.
0: 멋지고.
2: 아재비, 여수한양이 많이 멀어요?
0: 아 있잖아, 많이 멀지. 부지런히가도 있잖아. 열흘은 더 걸리잖아, 응?
1: 그래야.
2: 아재비, 내 아바이 찾으러 한양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 좀 전해줘요.
0: 이래 갑자기?
1: 야! 야야야야야야! 한양은 사무 누워매. 눈깔이 뜨고 콧새벽은 된다요.
2: 다 생각이 있어요.
1: 뭔 생각?
2: 아무 걱정 말라고 응? 얘기 좀 응? 잘해줘요.
0: 아리야!
2: 나 가요!
0: 아리야! 아 있잖아! 나도 한양 갈 일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1: 아유. 아, 뭔 생각인지 말도 안 해, 지금.
0: 네, 뭉쳐마! 나도 아리랑 한양 된다.
1: 허씨! 한양 가면 옥비녀랑 세강경이랑
0: 아리야! 같이 가자!
1: 사와있다! 말이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정말.
2: 아, 성님! 응? 아리는요?
1: 응? 아바이 찾으러 간다고 한양 갔어.
2: 야! 아이, 가시다가 미친다. 이 밤중에 거가 어디라고.
1: 아이, 허씨가 같이 갔어. 걱정 안 해도 돼.
2: 아리야!
0: 야!
1: 아이, 뭐 제인생 같은 것들이 내 말 안 듣고 지랄들이나. 응? 내 말 좀 들어줘!
3: 어머!

0: 어머이!
1: 김옥이나! 네, 김옥이 맞나?
0: 야! 어머이 아들, 김옥이 맞아요!
1: 이게 꿈이나 생시나?
0: 꿈이면 어때요? 이래 만난 게 중요하지.
1: 그래. 어디 보자. 아이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맞네. 내 아들 김옥이 맞구만. 김옥아,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0: 어머! 아라리나 한잔하게 줘요.

어머니, 아리가 아버이 찾아온다고 안양 갔어요. 어씨가 같이 갔으니 너무 걱정은 말해요. 이젠 지사상도 필요 없네요. 아리 아버 몸은

아리아 보몸은 어머니 소원대로 지사상 차려줄 아들놈 하나 맹기라 봐요. 아유, 아유, 해요 말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0: 이젠 편히 쉬어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말해요?
1: 아니야!

한양 최고의 미녀들 자진몰이었습니다. 예!

0: 절대같이 달려든다. 육모방맹이 들어가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이 마피를 지같이 사람들도 두루루루루루루 선물을 받았다. 어행무산 백수야.
1: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암행의사와 마패들이었습니다. 이리야
0: 단계
1: 다음 순서는

0: 이노래는 내 꿈에 나온 노래인데 젊은이가 이 노래를 못해하오.
1: 이 노래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정선 최고의 나무꾼 신기목, 바로 저의 아버지께서 제게 처음으로 불러주신 노래래요.
0: 신기목, 신기목. 젊은이 성명이 신 아리.
2: 아이고 어디 보자.
0: 내 단단히 미쳤었나 보다. 막 돌아온 내 기억엔 네가 예쁜 딸하로 새겨져 있는데 이래 멋진 사내였다니 말이다.
1: 아빠, 단디 미치게 맞아요. 그래도 아리는 잊지 않으셨네요. 아리는 따라가 맞아요.
0: 근데 네 그 꼬라지는 그 왜 이러나? 아, 그 수염은 또 뭐고?
1: 아, 한양은 여자 혼자 다니기엔 사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 아바이 찾으려고 이래 해봤어요. 아니, 오락들이가 싹 다 도와줬잖아요.
3: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정선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따님이 아버지의 노래를 불러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게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노래를 통해 기억을 찾고 가족을 찾은 이 상황 자체가 오늘은
1: 입고 가시러 오시래요.
4: 대상.
3: 오늘은 대상입니다. 예.
1: 아바이, 인자 집으로 가요.
0: 그래, 얼른 가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3: 잘 가시게.

0: 안나.
1: 야.
0: 아이 참, 이 어버니 같은 놈. 어머니, 네 할매는?
1: 지가 한양으로 떠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엄청 행복한 얼굴로 가셨대요.
0: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이 못난 놈, 용서하셔요.
1: 아바이,

0: 얼른 가서 이정선 씨 봐야지.
1: 그래, 그래. 봐야지.
0: 딸이 맨 먹지 마요. 부지런히 걸어야 돼.
1: 그래, 얼른 가자. 어머, 정선아! 딸!

0: 성님!
1: 네, 김옥이나! 김옥이 맞나?
0: 야, 김옥이 맞아요. 잘 지내셨죠?
1: 잘 지냈지. 아~ 정선이가 나와.

0: 정선아!
1: 여보.
0: 정선아! 정선아, 그래, 일어나.
1: 집이 최고지요.
2: 아, 뭐다.
0: 집이 최고래. 우리 정선이 최고.
1: 자, 나 우리 집으로 가요. 이 웬수가 왔으니. 내 막걸리나 한 잔 낼게요. 가요!
3: 막걸리 막걸리 좋아. 아, 막걸리.
1: 할머니! 아빠의 집에 잘 돌아왔어요. 좋지요? 할머니, 오랜만에 내 소리 한번 들어봐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

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한적하고 외진 곳에 길게 늘어선 성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도 석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이라는데요. 고려 때 선별초가 떠나기 전까지 항전을 벌이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잦은 침략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수군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석성은 남동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동리는 산과 산 사이에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를 물리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입니다. 강강술래는 그 옛날부터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데요. 이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술로 채택하여 승전을 거둔 데서 강강술래라는 놀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윷무를 추면서 수레바퀴처럼 감고 또 감으라는 뜻으로 감감수레로 부르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강술래로 변한 것이랍니다. 부녀자들이 즐기던 강강술래를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려고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강술래는 후대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보세 뛰어나 보세
1: 강강술래
0: 늑신 늑신 뛰어나 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 얕 다지고
1: 강강술래
0: 얕은 마당 깊어지게
1: 강강술래
0: 늑신 늑신 뛰어나 보세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대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버려
1: 고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2: 외고보다 수적으로 모자랐던 조선 군사를 더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자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빙빙 돌게 했다는 강강술래. 남도 숙성은 진도의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목의 요새지로 해안 방어의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이 새해 들어 첫 보름달로 뜰 때 여인네들이 둥그렇게 달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농경사회축제에서 시작된

0: 어디 꼴치환가
1: 장자 장자 꼴치환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달룩
1: 가

왜골을 막기 위해 강화된 남도 석성과 왜골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군사가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위장한 강강술래는 어쩌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용기와 충정이 담긴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우리 태조 할아버님께서 의식이에 오셨으면 얘 땅도 좀 잘 보셨을 것 같은데.
1: 이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조선말 아주 잠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국정보다는 국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름하여 미종. 어느 날 미복 잠행에 나섰다가 별똥별을 맞고 행방이 묘연해졌는디 그가 제작진을 찾아왔다.
2: 그렇구나. 근데 왜 계룡산은 언제 오신 거예요?
0: 자네 혹시 우리 조선의 도읍이 이 계룡산 쪽에 건립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0: 몰랐습니다.
1: 조선을 건립할 때 우리 태조 할아버님께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꿈을 실현하지 못하셨지만 원래 저쪽 계룡산 남쪽 마을에 도읍을 건설하고 싶어 하셨지. 이 계룡산은 말이야 신성한 기운이 모인 곳이라서 우리 프로그램 시작도 좋은 기운을 받자고 내 이 계룡산으로 오자 그런 거였어. 가보세요. 좋구나. 산세도 아주 좋구나. 시작을 아주 잘 잡았어. 좋구나. 내 그때는 못 와봤지만 이 계룡산의 절경도 그렇고 아주 잘 어울리는 사찰이구나. 좋은 기운이야.

0: 계룡산에 좋은 기운을 받았겠다. 이제 그만 가야겠다.
1: 아니 왜 안 돌아가시고?
0: 아이 뭐 좋은 기운 다 받았으니까 뭐 아, 꼭 봐야 맛인가. 예, 배가 고파서 더는 못 가겠어. 얼른 앞장 서거라. 밥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어디? 네, 다 보았느니라.
2: 어? 눈앞에 온갖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들 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무슨 소용이요?
1: 그렇지?
2: 진풍경은 흐릿해져가고 눈앞에 두둥실 떠다니는 건 온갖 산해진미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계룡산도 식후경이로구나. 계룡산의 전기를 받은 음식을 찾으러 떠나보자.
0: 세상이 잘 자라고 있구나. 잘들 자라고 있구나.
1: 아하. 살던 곳에서 자주 드시던 음식이 어떤 것이에요?
0: 네, 그곳에 살 적에는 매일 아침 수라상에 올라오던 음식이 있었지.
1: 어떤 건가요?
0: 1분 후에 알려주겠네.
1: 언제쯤 유행?
0: 언제쯤? 무험하구나! 모든 일에 왕이 근본이거늘. 어? 내가 하면 그게 다 유행인 것이지. 잠자코 따라오긴 하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됐나? 나 최신이라 그래가지고 배워온 건데. 오. 야, 이것은 범상치가 않은 곳인데? 응? 시끌벅적한 도시하고는 다르게 아주 녹음이 짙은 것이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구나. 눈이 정화된다. 내 안구 정화라 정하겠노라. 사자성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 아하, 참으로 시장하구나. 개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납셨는데 이게... 주상 전환합시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 한번 가보자!
3: 여기요, 사장님.
4: 아,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아, 예.
4: 아, 네.
3: 아, 사장님, 제가 여기 네. 그 천년초 떡갈비?
4: 네네.
3: 유명하다 그래요.
4: 아, 네, 유명합니다. 네.
3: 그 천년초 떡갈비 네네. 정식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왕력을 하시는 분께 저희가 또 네? 대접한다고 하니까 임금님 수라상을 내는 기분으로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3: 제가요? 아니, 왕 역할이 아니라 제가 왕인데.
4: 아, 그럼
3: 제가 그 친구 좀 닮았죠?
4: 네, 조금 닮으셨네요.
3: 좀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4: 네, 맞습니다. 왕께 준비한다는 기분으로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서구적인 외모는 다들 알아보는구만.
1: 임금님, 근데 왜 사장님 만나실 때 말씀이...
0: 그 임금 책통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내 또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1: 저희랑 있었던 체면만
0: 아 부캐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꾸 캐릭터 깨지게 자꾸 왜 그래요? 참
1: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럼 떡갈비시네요 음식?
0: 그렇다네. 바로 떡갈비라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매일 먹고 싶고 그런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하잖아.
2: 그렇지.
0: 내가 살던 그 시절에는 말이야 떡갈비를 떡갈비라고 부르지 않았네. 효갈비, 노갈비라고 불렀지. 그때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임금의 수라상에만 오르던 그런 귀한 음식이었네. 요즘 친구들이 만드는 떡갈비는 영 예전 맛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거라네. 여기서 만드시는 건가?

0: 실례합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아, 예. 네네. 그 제가 그 떡갈비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먹어봤는데 혹시 그 만드시는 거 옆에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도와주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로부터 왕의 음식이라던 떡갈비를 만들어보세요. 길쭉하게 자른 윤기 자르르르한 소고기를 담아주고 각종 다진 채소 양념 넣어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법이라는 천연초 발효액을 넣어주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로구나.
0: 아, 반죽이 돼 있네요.
1: 반죽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모양만
0: 미리 만들어 놓으시네요.
1: 네,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해서 오븐에 굽는 단계로 이제 하는 겁니다.
0: 아.
1: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큰 사이즈로 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왕떡갈비가.
1: 네, 왕이니까 왕떡갈비로 해서. 네네.
0: 아유, 그냥 거기 살 때도 내 수락관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그랬었는데 왕 채통인지 수락관에 드나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재밌네. 아우, 요 감촉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맞아요. 부드러운.
0: 네, 부드러우면서 또 고기 육질에 요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니까 야, 이 떡갈비 고기를 이렇게 길게 자르네요.
1: 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게 이렇게 다시면은 약간 씹을 때 이제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채를 썰면은 씹히는 느낌, 씹히는 걸 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렇게 채로 썰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갈면 고기 먹는 느낌은 별로 안 나서.
1: 네, 맞아요.
0: 맛은 고기 맛인데 네.
1: 정말 예리하게
0: 씹는 맛이 고기 맛이 아니라서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주려고
1: 네,
0: 그 씹는 맛을 식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1: 거구나. 네, 맞습니다.
0: 왕이 좀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는 안 되는데 옳지 옳지 이 정도면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0: 오, 진짜 왕떡갈비네.
1: 사이즈가 정말 어울리시네. 네.
0: 와, 이거 진짜 큰데?
1: 네.
0: 이거 더 큰데요?
1: 네.
0: 이거
1: 역시
0: 이야, 잘 눌러서 얘네들이 골고루 잘 익게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러면은 원래 보통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시나요?
1: 원래 보통은 예. 이 정도이지만 예. 오늘은 이제 아, 두 배 크기로
0: 저도 한번 일단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다가 잠깐만 근데 백성들 아낀다 그러면서 내 건 크고 백성들 건 작네. 아 잠깐만 아 이제 차별한다고 또 욕하겠는데 백성들 사이즈랑 왕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욕심쟁이 왕이라고 욕 먹겠는데 이거 아, 야 어우 어우, 야. 고소하고 향긋한 떡갈비 향이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1: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천년초 발효액을 맞는 천년초 떡갈비고요.
0: 아.
1: 요거는 이제 미나리가 베이스인 이제 미나리 떡갈비입니다.
0: 오, 잠깐만. 그러니까 한번... 다르네요?
1: 네, 좀 모양이 다릅니다.
0: 오.
1: 미나리 같은 경우는
0: 네네.
1: 약간 씹었을 때 미나리가 씹히는.
0: 아, 그렇죠. 미나리
1: 네.
0: 그 식감.
1: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나는 거고.
0: 아삭아삭 느낌.
1: 천년초는 이제 씹었을 때 약간 발효액이 나오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른
0: 아,
1: 점이 있어요.
0: 그럼 천년초 발효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오, 사장님이 그럼 개발하신 거예요?
1: 아, 저희가 직접 담았습니다.
0: 오.
1: 담고 이제 소스를 만들 때 소스를 따로 개발한 거죠.
0: 오, 그렇군요. 제가 이거 두 개 다 먹어볼 수 있는
1: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걸 다 드셔야 됩니다.
0: 다 먹어야 되나요? 오, 잠깐만. 내 덕분에 호강하는 줄 알아라. 내가 찬소리나 하고.
2: 양념이 고기 겉에도 속에도 스르르르르르 스며들도록 반죽하듯이 진해주고
3: 벌써?
2: 예쁜 고기야 맛있어져라. 양념도 넉넉히 두르고

0: 떡갈비가 없는데.
1: 사장님? 네. 떡갈비 좀 주시죠.
2: 떡갈비는 요거 이제 드시고, 아, 네.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메인 식사로 나옵니다.
3: 아.
2: 전체 우리 이제 식전 식사로 한번 아, 바꿔보신 예. 다음에.
3: 수라상처럼 차리셨네. 참으로 푸짐하구나.

0: 어우, 이거는 그냥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
1: 양념이 참으로 맛있구나. 과인이 먹겠노라.
2: 어, 이 미나리인가 본데? 미나리인가 보다. 야.
0: 아삭해.
2: 맛있는데? 이게 착착한 게 있는데?
1: 이야.
2: 이거 뭐지? 이게 임금자통에 자꾸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같이 써서 좋긴 한데 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길 바란다.
0: 뭐 이게 뭐냐? 야채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막 고기 맛이 나는 것 같지, 이게?
1: 나는 기름에 튀긴 것을 좋아하노라.
2: 뭐야 이거?
0: 아삭해.
2: 아우, 잠깐만.
1: 야,
2: 이게 가진 야채들을 채소들 이렇게 신선한 걸 쓰니까 말이야. 참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고
1: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로구나.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늘 이게 도심에 찌들어서 북적북적한 데서 그냥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가 아, 싱싱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니까 이야, 이거 몸이 아주 아이고 이런
2: 아, 이거 참 다 이게 상궁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1: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 그나저나. 과인은 떡갈비가 먹고 싶다. 아, 막 튀어나오네. 나는 떡갈비가 먹고 싶구나. 과인은 떡갈비를 타오.
2: 사장님?
3: 네.
2: 예. 저기 이 식당의 법도는 알겠으나
1: 떡갈비를 좀 일찍 드시면
3: 네, 바로 그냥 바로 준비되겠습니다. 아까 대비로 왕떡갈비로
2: 네네 왕떡갈비를
3: 네 알겠습니다.
2: 네네
3: 부탁드립니다. 바로 준비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아
1: 떡갈비가 먹고 싶다.
2: 와, 참으로 흡족하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왕의 수라상이지.

0: 그 순서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 먹어보겠어. 천년초부터 먹어보자. 오, 오, 야, 이게 고기를 다지지 않고 자른 거라서, 오, 고기 육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 오. 아, 아까 그 향긋한 향이 난다.
1: 맛있구나.
0: 다른 양념 맛이랑 다지지 않고 잘라서 한 거라서 거의 씹힌 맛이 다르네. 아, 이건 진짜 고기 먹는 것 같네. 그 다음으로는 우나리 간장 양념을 먹어보자. 자, 우나리도 살짝 얹었어. 야, 이쁘다. 와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오, 그 빛이 참으로 영롱하구나. 자,
1: 맛있구나.
0: 삐진 나야 돼요. 오나라 오나라 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어야, 고추장만 먹어보자. 어이지. 오, 이야. 오, 이 빛깔도, 야. 고추장 양념이라 아주 그냥, 얼룩불근하게 보여 좋네. 아. 맛있구나.
1: 맛있구나.
0: 늘 먹던 떡갈비인데 그 맛이 다르구나.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2: 예,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천년초로 만들어 싸웠고, 두 번째 것은 미나리로 만들어 싸웁니다.
0: 그렇구나. 참으로 맛이 좋다. 천년초 또 한번 먹어야지.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맨날 그 현대인들 먹는 음식 먹다 보니까 몸이 맨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천년초 떡갈비를 먹으니까 과연 기력이 샘솟는구나. 아, 요즘 사람들 소울푸드, 소울푸드 하잖아요. 소울푸드. 그런데 과인의 소울푸드는 떡갈비로구나. 야, 이게 진짜.
3: 선생님, 근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게요. 떡갈비는 왕의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0: 아, 그렇지. 불화상에 오르던 음식이지.
3: 떡갈비 기원이 이제 임금이 책임 없이 이렇게 갈비뼈를 못 뜯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데 진짜인가요?
0: 나는 들고 뜯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 잘 모르시는 거죠?
0: 예, 잘 모릅니다.
4: 아이고, 내가 지금 고기를 먹은 것이 맞소? 어찌 이리 부드럽게 넘어간단 말이냐. 입안에 넣는 순간 스르르르르 넘어가는 이것이 진정 떡갈비란 말이오. 이토록 부드러운 떡갈비라면 내 촉인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소. 맛있구나.
0: 동의보감과 분추광모에서 이 천년초를 만병통치식물이라고 불렀던 거 아시오?
5: 모르겠는데.
0: 자, 그 지금이야 천년초라고 부르지만 동의보감에는 뿌리에서 인삼 냄새가 난다 그래서 대삼이라고 불렀어. 선인장과의 식물로 아주 혹한에서도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요. 그래서 위장질환, 관절염, 당뇨에 좋다 그래서 아주 영양이 좋은 그런 식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
5: 진짜 미종다우십니다.
0: 내가 달래 미종인가? 맛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떡갈비에 천년초를 넣을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내가 여기 우리 사장님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어. 사장님, 사장님. 천년초 떡갈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근데.

0: 이 떡갈비에 천년초를 이렇게 발효액이랑 이렇게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1: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좀 질병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천년초를 밭에 심으셨는데 그 효능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요리에 응용해 보고자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발효액 같은 걸 만드는
1: 네, 맞습니다. 발효액 만드는 법을 제가 전도 받아서 그 발효액을 활용해서 이제 뭐 나물의 단맛에 이런 무침이나 그리고 이제 떡갈비의 발효액 같은 데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0: 그럼 여기도 다른 애들도 들어간 거네요?
1: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들어간 거예요.
0: 아, 맞아요. 야, 그러면 어머니의 정성까지 함께한 천년초 떡갈비니까 이건 진짜 소울푸드네.
1: 아, 맞습니다.
0: 아, 영광입니다.
1: 아유, 제가 이렇게 왕께서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2: 그건 그렇습니다.
0: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채소들이 정말 네. 싱싱하더라고요.
1: 아, 네.
0: 아니, 심지어는 여기 된장찌개에 들어간 얘네까지 이렇게 푹 끓였을 텐데도 확확 네. 씹히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어쩜 이렇게 애들이 싱싱하고 상태가 좋은지 비결이 아, 있으신가요?
1: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시도 농가 맛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 최대한 지역 식재를 활용하고 또 이 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 또 하우스에서 직접 재배를 해요.
0: 아. 앞에 때문에, 맞아 네, 이렇게 또 하우스랑 텃밭이랑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1: 네네. 그래서 당일 이제 저희가 딱 뜯은 상추를 씻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바로 제공을 해드려요.
0: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1: 네네.
0: 뜯은 아 그렇군요.
1: 버섯 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공주시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받아서 강된장이 됐고요.
0: 참으로 장하구나. 와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고
1: 네네.
0: 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음식을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유,
0: 너무 잘 먹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참으로 푸짐한 상을 받아서 맛있는 떡갈비를 먹었네. 참으로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가 되는구나. 맛있구나.
3: 다음 맛을 향해 떠나보자.
4: 얼씨구.
0: 제철 나물 먹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나물을 대령하거라.
5: 노란 대로 한번 드셔보자.
0: 과인이 머위를 묻히고 있노라. 이야, 가슴 뛰게 만드는 분. 너무 좋다. 무침. 띠리띠리띠리. 너무 좋다.
6: 안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블랙내빗 검은 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 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2: 컷! 다시! 컷! 다시!
3: 임금님, 뭐가 문제예요?
1: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2: 레디! 액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2: 식중독! 컷!
4: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2: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4: 식품의약품안전처.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탐색 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천색 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악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을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이좋게 지내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

0: 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미녀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다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4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우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두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

0: 갑자기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랑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1: 박채원 화이팅! 국악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공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격으로 잔디 뿌리 왕노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착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이고
1: 아,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2: 지.
1: 아니 이곳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

그러면 필주분 잘하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 씻고 나 잘 씻고

머리가 맥혀. 아이고 나 살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렀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가 없는 갈로이 호랑이 해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 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0: 오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1: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0: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에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관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어이.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기. 어이.

파이!

0: 마누라.
1: 아.
0: 예. 톡 소리를 맞춰 주소. 톱 소리를 내가 맞자고 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

0: 하고
1: 제, 허이.
0: 이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땀에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으니께 남의 조상께 두여 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 살면 큰일 난께 어찌됐어 벌어라. 흥보 마누라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예.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하는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흥보.

알아차 들고 보면 너 살이야 나가서 두두두두 두두 살가 돈이야 나 가득.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 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0: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악한마당의 음악을 책임져 주실 민속악회 수리 여러분 잘해 주셨습니다.
0: 네, 앞서 만났던 신사철가의 가사처럼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1: 네, 땀 흘려 일한 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기쁨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국악한마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들도 오랜 소리 공부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아는 분들의 무대라 그런지 더욱더 의미 있고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한마당은요, 풍성한 가을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바쁜 가을날에 이 아낙네들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뭔 신명을 내는지 모르겠네.
1: 남선생님 아니시오?
0: 예.
1: 올해도 대풍년이 와가지고
0: 예.
1: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0: 아.
1: 노래 가락 한마디 하고 있었는데
0: 네.
1: 마침 잘 오셨네.
0: 예예.
1: 벼가 예. 산더미처럼 쌓였어.
0: 어허.
1: 오신 김에 네. 방아나 좀 같이 찧어주고 가시오.
0: 그 방아를 맨 입에 찧어줄 수는 없고
1: 응.
0: 또 고기도 좀 주고 술도 좀 주고 떡도 주고 하면 방아를 좀 찧어주지요.
1: 아따 염려 마시오.
0: 자 그러면 방아를 한번 찧어 봅시다. 예!

0: 저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1: 어유와 방아요 땅땅땅 잘 지는가. 어유와 방아요
2: 방아 만든 형용을 보니

자, 제기해라!

와, 남상일 씨까지 신명나게 방아를 찧으면서 가을의 결실을 거둬봤는데요. 곶간이 꽉 찬 것 같아서 오늘 점심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역대 KBS 국악대경연 민요 부문 수상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인데요. 미래의 명인을 꿈꾸는 신동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천리길 경남 진주에서 온 진주 정촌 초등학교 5학년 신윤주입니다.
1: 네, 제가 윤주 양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주 맑고 예쁜 진주처럼 귀한 소리꾼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주 양은 어떻게 소리 공부를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2: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우리 소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를 판소리 학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0: 언제 데려다 주셨는데요? 몇 살 때요?
2: 여섯 살 때요.
0: 지금 윤주 양이 12살이거든요. 반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1: 그러네요.
0: 도대체 판소리의 어떤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2: 소리는 혼자서 하는 거라서 하다 보면 제가 흥보가 돼보기도 하고 놀보가 돼보기도 하니까 제가 꼭 배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0: 그렇죠. 판소리는 혼자서 춘향이도 됐다가 이몽룡도 됐다가 흥보도 됐다가 놀보도 됐다가 이 남상일 씨가요. 국악계로 치면은 나무주연상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윤주 양의 연기 실력을 한번 네. 볼까요?
1: 제가 그러면 흥보가 돼서
0: 네.
1: 이제 우리 그 놀부 형님 집에 먹을 걸 좀 얻으러 가는 장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이고 영수 씨. 사람 좀 살려주세요.

0: 아이고 먹을 것 좀 주시오 영수 씨.
1: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도마뱀이고 세상 닭이 차네 죽었어. 언제 나한테 전국 갔다 맡겼던가? 아나돈, 아나쌀, 아나밥.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상일 씨 잡겠네 우리 윤지야. 판소리를 할 때 어떤 때가 가장 즐거운지도 궁금해요.
3: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할 때 관객분들께서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더 흥이 나고 재밌어요.
0: 아 그렇죠. 우리 판소리에서는 추임새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2: 그렇죠.
0: 들어보니까 윤주양 집에서 그렇게 추임새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예요?
3: 제가 소리를 연습을 할 때 동생들이 추임새를 넣어줘요.
0: 아, 와,
2: 그는 우리 윤주양 덕분에 자매가 다 우리 소리에 푹 빠지게 된 건데요. 윤주양의 꿈도 궁금합니다.
3: 저는 그 소리를 공부하러 멀리까지 갑니다. 저희 고향 진주에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와.
3: 그리고 인성이 훌륭한 진정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2: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예인이 되려면 자신의 모습부터 잘 돌아보고 인성부터 가꾸어라 스승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윤주양의 소리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흥보마누레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민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 민요를 네, 오늘은 남도민요 농부가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힘차게 받는 아주 신명나는 곡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중모리 장단으로 된 긴 농부가,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장단, 중중모리 장단으로 된 잦은 농부가까지 해볼 텐데요. 점점 빨라지면서 모를 다 심어가면 정말 신명과 흥이 절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가는요, 그 농부들의, 농민의 삶이 가사를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도 이렇게 모를 심는 듯, 농사를 짓는 듯한 동작을 함께 취해주다 보면은 보다 맛깔난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모리 한 장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할 때 한 번 심고, 하나 둘 셋 할 때 허리 한번 펴고, 모 두 번 심으니까 중모리 한 장단이 딱 끝나네요. 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혀여여여 흐르고 상사 뒤허. 네, 후렴 하나에 모 네 번 심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혀

0: 저기 계신 아버님께서는 뭐 많이 심어보셨나 봐요. 그냥 동작이 멋이 뚝뚝 떨어지시는데
1: 영농 후계자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0: 네. 네, 이번에는 논에 모를 거의 다 심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명이 나서 장단도 빨라지겠죠. 중중머리 장단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허하고하여 어그르상 사디호 해볼까요? 시작!
2: 오하고하여 어그르상 사디호.
0: 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심는 동작이나 소리가 아주 구성지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네, 저기 우리, 옆에
0: 네, 모를 안 심어보셨을 것 같은 분들로 한번
1: 꼬마 농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우리 국악 신동으로 나왔던 윤주양의 동생이래요.
0: 어머나, 그래요?
1: 네, 우리 진주에서도 모를 심을 것 같은데 저기 농부가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봐요.
3: 시작!

0: 와.
1: 네.
0: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박예리 씨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뒤에 그 빠른 중중머리로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2: 여보시오 농부님네. 네.

0: 어머나, 네. 이렇게 꼬마 농부가 소리를 불러주면 농사일도 전혀 고되지 않게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뭐 한 번만 심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어, 하고 하여 농사를 짓는, 뭐를 심는 동작까지 하면서 우리 소리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고요.
1: 네, 우리 박예리 씨가 정말 해설도 맛깔스럽게 해주시고 노래도 맛깔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 끝으로 전 출연자와 함께 농부가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게임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번개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다.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 날 다시 사줘.

0: 천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비주얼 밴드 락드림. 김지현과 락드림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0: 단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1: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0: 키 좋지?
1: 네. 가창력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2: 저는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대요.
3: 일단 저희는 팀이다 보니까 지연 씨도 함께 한 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연 씨가 구음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마디를 추가해 드렸거든요. 이제 지연 씨는 계속 합의가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었고 지연 씨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4: 저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서로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가시려고 하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분배로 좀 많이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합주 끝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5: 올스타의 무대 판 스타트!

0: 별을 눌러주세요. 올스타 팀은 총 15개 스타 중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팀 미션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한 사람만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김지현님께 너무 맞는 편곡이 아니었을까. 이게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2: 혹시 두 팀이 연습을 하실 때 얘기가 잘 된 건가요?
3: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2: 조금 많이 그게 무대에서 많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4: 그러니까 이게 각자 너무 훌륭한 팀이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좀 전달되는 게 서로 좀 이렇게 다른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느껴져서. 예.
5: 소리에서 두 분이 삐끄덕거렸어요, 사실은. 요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습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6: 그런 트러블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0: 최종적으로 총 18팀이 세 번째 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은 20팀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팀을 14개별로 떨어진 보채소리와 조주환 축하드립니다.
1: 불탔다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지옥불에 갔다가 꺼내진 기분이에요. 보자, 3라운드부터. 그만 안 된다.
2: 제가 많이 부족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3: 저희 킴만의 색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퀸
4: 많이 사랑해주세요.
5: 저희 팀에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로 2탄! 경로 2탄!

0: 이번 재판까지 잘 뚫고 올라오셔서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 판의 또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시대별 음악을 싹쓸이 하라.
2: 고민도 들고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원래 듣는 스타일의 아티스트 분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이 많아요.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 이번 싹쓸이판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5: 드디어 오늘 세 번째 판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판은요. 전 장르에 이어서 전 시대까지 싹쓸이하자는 의미에서 일명 싹쓸이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싹쓸이판에선 도전자들이 같은 가수의 다른 곡으로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별을 많이 받은 분은 다음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덜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올스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음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두 팀 다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영희 선생님,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악 오디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셨겠습니까만 이 조선판스타 심사가 참 힘들다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6: 저 눈물나요.
5: 아 그렇죠.
6: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고 소리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둘이 중에 하나를 떨치려니 인간으로서는 못 올 일이에요. 나 울고 싶어요 진짜.
5: 조선판스타 싹쓸이판 1대1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장르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싹쓸이판.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첫 번째 공개될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해 주세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한 산울림은 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라고 할 수 있죠.
6: 아니 벌써.
5: 아, 산울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김나니 씨의 맞설 상대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박성우.
2: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세다.
3: 야, 벌써 힘들다.
4: 둘 다 잘하는데.
5: 둘이 붙어놓으면 어쩌냐고.
3: 화이팅!

0: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1: 저는 산울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2: 자, 3번.
3: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4: 저는 산울림을 미리 선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봐야겠지만.
0: 이만은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잘 봤습니다.
5: 아. 근데 김나니 씨는 산울림 나왔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았어? 아, 물론 박성우 씨도 어리지만.
0: 그렇죠. 어때요?
5: 어리지 않았나요?
1: 네,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5: 아~
6: 네. 네, 저도 그 아버지 계획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아버지 계획 있었습니다.
7: 아버지 계획 있었대.
8: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0: 태교 음악으로 들으셨던 거죠?
5: 아니죠. 아버지 쪽에 있었으니까.
0: 아버지 쪽에. 뭐 근데 잘 따져보면 아버지 쪽도 아니라 어디 음식물 속에 있거나 곡식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6: 제가 방송이라 조금.
0: 예.
9: 궁금한 게 사실 그 1대1 경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인의 어떤 별 개수를 좀 약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예.
1: 많이 받는다면 좋겠지만 조금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5: 어떤 매력이요?
1: 저의 귀여운
5: 아하. 네.
9: 귀여움으로 가신다는 거죠?
10: 박성우 씨는 또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6: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1: 저의
6: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네, 제가 먼저. 이때 동안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고
8: 보내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잘 가라.
1: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요.
9: 저기 이거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 판소리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11: 시작부터 보냈어.
9: 재밌다.
11: 자 반격 들어가나요 반격?
6: 라니야 집에 두 살 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아직은 못 가겠다.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다. 미안하다.

0: 예, 김란희 대 박성우, 박성우 대 김란희, 김란희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김란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 아, 또 무대 보는구나.
2: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4: 감사합니다.
5: 귀여워.
6: 귀여워요.
4: 산울림의 산할아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7: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활활 날아서
4: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뽐내고 신나게 놀고 오자. 아쉬움이 없는 무대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무대를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아, 예쁘다. 싱그럽다, 싱그러워.
8: 산속이다, 산속.
5: 산할아버지니까

0: 네, 김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누를 때나 누르지 않을 때나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제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긴 하죠. 네.
2: 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네 이럴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색깔이 달라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0: 별은 눌러주세요.

0: 이하늬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라니 씨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드는 게요. 파워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파워가 많을 때는 섬세하지가 않고요. 맑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맑으면서도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이 그런 소리를 내기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밸런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네.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일단 라니 씨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어떤 노래 실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다이내믹을 살리려면 강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약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성량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별을 안 누르게 됐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4: 뒤에 하는 게 안 좋아.
2: 왜요?
4: 너무 떨려. 나 진짜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2: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0: 자, 이번에는 박성우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성우 씨, 네. 김나니 씨가 지금 12개의 별을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5: 사실 원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떠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6: 그리고 떨리지.
5: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7: 화이팅! 화이팅!
8: 화이팅!
7: 괜찮아!
2: 화이팅!
9: 내가 떨린다.
10: 왜 떨려? 내가
9: 떨렸잖아요. 내 나쁜 아이가.
0: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1: 오늘 부를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2: 언제

이 산, 저 산 꽃이 피었었는데 벌써 백설이 펄펄 휘날리는구나. 언젠간 가겠지. 겠지. 푸르른 푸르른

네,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김란희 씨가 받은 12개의 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0: 박성우 씨는 11개의 별을
1: 왜? 궁금이
2: 연주하래.
3: 정말로 성우 씨를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텐데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중저음의 소리가 거의 안 나오세요. 특히 이런 읊조리는 형태의 곡들은 중저음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전달력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서 아무리 호소력 있게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매 라운드마다 그 부분이 좀 귀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저음에 대한 연습과 그걸 보강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무기에 훨씬 더 큰 파워를 주지 않을까. 예. 네,
4: 감사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5: 저는 둘 다 다 높이 평가해요, 솔직히.
0: 네,
5: 왜냐하면
0: 그렇죠.
5: 소리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중저음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소리는 고음이 좋아야 되는데, 또 고음도 남자로서는 최고 고음을 냈었고 중저음도 잘했었고 잘했어요. 예.
4: 감사합니다.
6: 일단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 두 곡을 연결하신 부분, 그런 연결점이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호소력이 좀 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정말 호소력이 너무 강, 너무 짙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입은 색깔과 같은 짙음이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일단
7: 어제부터 계속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인 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누를 끼친 게 아닌가. 그 청춘이라는 명곡에다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 되게 후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한 번 들었는데 두 번 듣고 싶고 세 번 듣고 싶은 음원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0: 제1대 조선 판스타가 되기 위한 승부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0: 1993년 데뷔한 솔리드는 한국 가요계 R&B를 도입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솔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1: 저희 중학교 난리 났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이준 오빠 좋아했거든요.
2: 남자들이 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1: 전 조한 씨 좋아했었어요. 네.
3: 제가 누딘 팬들이 좀 많았거든요.
4: 교포 말투. 네. 교포 말투 있잖아요.
0: 나의 사랑이 김조한 씨. 오늘 본인의 노래를 도전자가 부르게 되는데 묘할 것 같아요.
3: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할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판소리하고 섞여본 적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신나면서요. 저도 한번 제 공연에도 한번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국악하고 R&B가 섞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니까요. 네.
0: 그렇죠. R&B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조선판스타에서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과연 원곡자가 앞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데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팀은 과연 누굴지?
5: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강심장이야.
6: 진짜.
0: 명품 복근 핫스타 조주아! 오!
7: 와! 오! 야, 어떻게 나왔다.
8: 뭐야?
9: 야, 올더에 기부하네.
10: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했네.
0: 조주환 씨와 대결을 펼칠 상대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3: 네, 진짜 좋아하는 두 팀인데요.
9: 세다.
0: 공교롭게도 지난 판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한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텐입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1: 자, 오늘 두 팀 다 각오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조주환 씨도 특기를 살린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고, 보채 소리 옷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떤 또 특별히 정해진 컨셉이 있는 건가요? 세 분 다?
12: 네, 저는 사물놀이의 복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봤고 이 오방색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13: 오방색. 우리의 한국의 오방색.
11: 응. 약간 투사 느낌도 나요.
1: 네. 오늘 전투 정신으로.
12: 네, 전투 정신.
1: 그럼 옆에 팀이 거의 그 황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12: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14: 네, 제가 황소 자리인데요.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소한테 바칠지 소를 잡을지. 보채 소리. 그래도 신혼이신데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를 악물고 계속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15: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긴장하면서 신혼을 즐기기보다는 이 미션을 어떻게 완수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조금 살고 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 전날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16: 왜냐면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두 분 너무 떨어져 계세요.
1: 그쵸, 저도 그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셨나요?
16: 예, 연습하다가 좀 싸우신 게 아닌가. 예.
14: 네, 어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0: 분 아직 화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 문제 하시는 것 같으세요.
1: 언제 뵙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요.
2: 조주환 씨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신원이신데 지금 바쁘게 자꾸 여기서 노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노세요. 집에 가서 노세요. 제가 놀겠습니다. 전 총각이 여기서 놀겠습니다.
1: 진짜 소리가 멍이네.
4: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온 거. 다시 산 인생.

0: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초,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민속촌, 용인 민속촌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1: 네, 손바닥
0: 일하게 됐습니다.
1: 턱끝 말아서 롤링 다운 내려가고 그렇지. 여기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배꼽도 쏙 갈비뼈도 쏙 닫아서 그래요.
0: 손바닥 눌러서 머리로 만세. 숨 크게 마셨다가 그렇죠. 아, 왼손 떼서 천천히 부드럽게
2: 어디 보자.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연습 시간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지금 수업 이제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못 먹으면은 집에 가서 참고 먹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그 도시락을 항상 닭가슴살 싸고 다니거든요. 예. 네.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아, 월요일이라 그런가. 너무 먼데 여기서. 오, 잡혔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인데요. 예, 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근처 가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조선 판스타 하면서 그 레슨비를 충당하려면 조금 더 예,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필라테스 가지고는 조금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리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형 맞으시죠? 이 차. 네네.

0: 댄서분들이 또 있네.
1: 아, 또 뭘 보여주려고.
2: 기대되는데?
3: 조지환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별 배워도 희한한 놈 배워서 힘들어 줄까다 노는데 너. 아니 글씨 이 친구놈들이 어여쁜 여인네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엔 오직 일편단심 그녀뿐인디.
1: 누군디? 영희! 누군디? 영희!
0: 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기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 어디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 장단 바짝 몰아라!

0: 또 있어?
1: 뭐야?
2: 뭐가 또 있다고?
1: 뭐야?

0: 아니 저렇게 안 힘든가? 놀이를 어떻게 하지?
1: 승부 앉아, 승부 앉아.
2: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주환 씨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자, 마음에 준비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4: 어?
3: 오.
2: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야.
2: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김주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정말 댄싱까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제 겁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8: 네.
9: 주환 씨를 보면 솔직히 가창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무대 그리고 이분이 갖고 맞아. 있는 스타성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10: 맞아.
9: 유일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고요.
11: 다음에는 대체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줄을 탈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8: 줄을 탈지 대박이다.
11: 네, 너무 기대가 되고.
2: 그런가 하면 안혜은 씨.
11: 너무 잘하시는 참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 기대치가 제가 많이 높은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약간 뒤에 뭐가 더 나오려나 하다가 끝난 느낌이어서 버튼에 손까지 올렸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또 누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2: 그 뒷부분에 보면 백백홍홍 남만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하얗고 빨간 꽃 가운데 어여쁜 미인이 나타났다라는
13: 춘향이가.
12: 뜻인데
13: 춘향이가.

0: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그래서 두 노래가 네.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그 설레는 마음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2: 아, 네. 열린 결말.
0: 네, 열린 결말로 다음에 이게 누가 만나는지 다음에. 그걸 모르고.
1: 아, 그럼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무대 또 이어지나요? 네,
0: 다음 무대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지.
3: 드라마 드라마.
4: 밀당의 달인이야, 밀당.
5: 그러니까. 신영희 선생님.
1: 선생님.
6: 아니, 무대에는 끼가 있어야 돼.
2: 맞아요.
6: 끼가 아주 넘쳐 흘러.
2: 맞아요.
6: 술술술 넘쳐 흘러.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걸로 좀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5: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
0: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아 좋지 그럼.
5: 조주환 씨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희의 남자입니다. 네 희의 남자세요. 조주환 씨 그 이상형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0: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아. 연상 좋아합니다. 예.
7: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8: 뭐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퍼포먼스가 참 보기 좋았고 네, 스타도 그렇게 나와서 아 우리 참 경연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마음에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5: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9: 쉽지 않을 텐데.
10: 그러니까 14개가 쉽진 않아.
5: 다음은 도체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선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조주환 씨의 무대를 보고 별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7: 저는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무대였고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열망하는 무대여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과연 보채 소리는 14개 별을 넘어설 수 있을지.
10: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14표 나오기 어려울 텐데.

0: 같은데.
1: 보컬이신 김조한 씨 곡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아주 진한 발라드 곡을 준비했습니다.
2: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만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들과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노래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잘해라. 잘해라.
4: 보채 소리 무대 판 스타트!
2: 초심을 잃지 않으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무대에 대한 후회 없을 자신은 있습니다.

0: 와, 아우, 울 뻔했어.
1: 보채 소리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판정단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보채 소리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잘 들어본 게요. 새로운 노래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편곡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봤던 게요. 창법이 3개 정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그 창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음정들이 왔다 갔다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3: 근데 아까 그 궁금한 건 무대에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
4: 네. 네.
3: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5: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에 넣은 이유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랑 8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3: 혼자서 외로운 경우도 많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사실 외로운 거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그거를 자장가와 잊지 않았나.
6: 메시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소리 중에 북천이 말딱 걷는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목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북천이 말 이런 식으로 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 자체가 맛이 나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늘이 실은 사랑 시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차가운 현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1: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채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또 신나게 봐주시니까 저는 아주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신나하셔서 그리고 노래도 천생연분 땅땅땅 끝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기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4: 아쉽죠?
8: 많이 아쉽죠. 그런데 시원섭섭해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은 누굴지 지금 공개합니다. 장범준. 자타공인 음원 최강자 장범준 씨입니다.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과연 장범준 씨를 선택한 도전자는 어떤 분일지
9: 누구야?
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 누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9: 경로 이탈. 택시기사?
1: 네, 경로 이탈에 맞설 상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야!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이번에도 또 만났네요. 다시 만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유태평양님께서 저희를 또 약간 저격 아닌 저격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가 봐요.
3: 야.
4: 네, 다음 번.
5: 나야. 구.
6: 저희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 그거. 저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적발 넘치면. 네.
4: 장범준 마감.
8: 어제 선수가 오늘의 수업이다.
9: 뽑기 번호부터 6과 6을 뒤집으면 나오는
10: 9가 나왔어요.
9: 이건 아. 데스티니지.
11: 왜 몰랐어요?
12: 왜?
13: 그래도 또 방송이 재밌잖아요.
14: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경로 이탈이 골랐기 때문에 장범준 씨를 고른 게 조금 없지 않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밴드 한번 마주쳐보자. 네, 왜냐면 제 스스로에게 계속 두려움으로 이참에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 돼.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자신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15: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태평양 씨?
16: 아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속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제가 한번 쫙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도 대충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제가 도발을 좀 했었습니다.
15: 네, 그렇지만 근데... 저는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16: 네, 그렇더라고요.
17: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저희가 지난번에도 1대1 데스매치긴 했지만 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동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야 이제 결판을 꼭 내는데 유태평양 씨 오늘은 경로 이탈!
17: 유태평양
16: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죠. 네, 저번 라운드 때 경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때 이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 화이팅!
6: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장범준님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전주 인트로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를 느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울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7: 이 대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18: 간다. 택시 타고 간다.

0: 안칠 수가 없네, 박수.
1: 찢었다.
2: 두 개 쌍으로 부른 거 진짜.
3: 아, 쌍, 쌍태 평소. 아.
4: 쌍으로 본 사람 없어요. 쌍으로 본 사람 없어, 저기.
5: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아, 경로 이탈은 총 15개 결과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나팔을 그렇게 한 번에 쌍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뭐 쌍평소예요? 뭐라 그래요? 뭐 쌍평소라고 그래요? 쌍나발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4: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사실 장난으로 그냥 두 개를 풀어봤어요.
5: 그게 불리던가요?
4: 네, 되더라고요.

0: 좋아서.
1: 힘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요?
2: 국내 최초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쌍태평소로.
1: 쌍 나발은 어떻습니까?
3: 쌍 아, 욕 같아서 싫습니다.
2: 쌍평소도 별로인가요? 쌍평소?
3: 네, 쌍태평소 하겠습니다.
2: 아, 미안합니다. 예. 고집 있으시네요. 예, 예.
4: 야, 그 팀에 임종훈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5: 그렇죠. 아주
3: 감사합니다.
5: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
6: 오늘

0: 본인이 원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팀원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아, 네. 네, 제가 원해서
0: 아,
1: 하고
0: 본인이
1: 있습니다.
0: 원해서.
2: 본인이 좋아하죠. 본인이 약간 관종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2: 아, 그죠? 네. 관심 받는 게 체질이에요.
3: 그냥 막 이 노래 요번에 편곡하신 거야? 아니면 좀 있었어, 이 노래?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4: 편곡은 이번에 편곡을...
3: 와, 정말 알맞게 있는 그 양념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노래들 중에 편곡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5: 맞아.
0: 어, 맞아, 맞아.
3: 갑자기 그 되게 느낌 있는 그 808 나왔잖아요. 오, 사운드적인 면에서 정말 올스타 받을 만한 무대였습니다.
4: 사실 돈을 감사합니다.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가 참 미안한...
0: 아, 오늘 그래서 출연료 안 나가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6: 아, 그럼 저희한테...
4: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7: 예, 예. 그런 걱정할 때마다 제작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예, 한번 조치를 취합니다.
8: 아, 참 잘한다.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7: 예.
8: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지금까지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잘한다.
6: 긴장감 너무
0: 좋고 응원할 거야.
3: 오늘 제일 잘했는데 얘네들?
4: 지금까지 중에 최고인 것 같아.
9: (웃음) 선곡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진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말렸어요. 이 선곡 조금 힘들 것 같다.

0: 이게 워낙 빠른 노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이게 맞아요. 다시 쫓아갈 수가 없는 거가 돼서
1: 맞아요. 저도 네.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판소리 랩으로 제가 바꾼 게 네네. 조금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만 좀
0: 이 판소리 휘몰이 하듯이를 좀 더 연습을 네.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그거를 또 이겨냈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3: 유태평양 씨. 네, 아까 경로 이탈을 이번에 제대로 이탈시키겠다고 했는데 아, 못 시켰네요.
4: 그래서 취소 한번 하고 편집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3: 예, 이 얘기까지 다 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직진 똑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5: 파이팅!
6: 파이팅!
7: 파이팅!
8: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유태평양 씨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9: 부담 가겠는데 부담 가겠어.

그댈 마주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마주치지 마요. 그대 마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주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1: 가사 외우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어저께도 막 밤까지 가사만 외우고 오늘도 와가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죽어 계속.
0: 유태평양 씨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어,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2: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3: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흰 거.
2: 됐죠?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달라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오, 역시.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4: 2021년도에 내경색 6월 25일 날
1: 오신 거예요? 예, 예.
2: 네.
4: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1: 아니요.
4: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내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2: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앞두분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농사도 유명한데요.
5: 어머, 경사가 많네.
1: 제비 들어왔다, 제비.
5: 우와. 누가 안 들어오는데.
1: 제비가 어디야? 근데 제비가 들어왔네.
6: 오늘 비가 오고 이게.
1: 제비 따라왔는 것 같다.
0: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 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2: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5: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숨었다 울었다
2: 어머니가 귀찮아서 의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5: 나는 앉아서 뭐.
2: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1: 그래, 누나.
2: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5: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아이고. 원래 날이 안 새는 것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거든.
2: 나는 아침에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
5: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하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한다.
2: 아이고.
0: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현 씨. 반면
2: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1: 지금 따다 보니 흘렀지 뭐.
2: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5: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2: 없어요. 맞지요.

0: 분이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생배기도 아 이거 잘 땄네.
1: 그래 나.
0: 하는 거 같네.
2: 갑자기 이런 것도 따면서.
0: 그거 봤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3: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0: 누가 인생 힘 안 드나?
1: 힘들어요.
0: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1: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0: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긴 해. 아침도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학회 할 때가.
1: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4: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
0: 예, 사이는 뭐 나쁘진 않네.
2: 며느리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 다 하고 뭐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3: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학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1: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5: 언니 우리 저녁 모르자.
3: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6: 아빠 스티커 찢었어.
4: 어? 뭐?
1: 괜찮다.
7: 아르바이트?
6: 돈은 안 줘요. 알바비.
1: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3: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현 씨네 블루베리.
8: 물건이 없어 못 가요.
3: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현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1: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9: 네, 이거는 몇 개?
1: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3: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0: 민수가 이거 내놔 둬.
9: 10개?
1: 10개요.
4: 나
1: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3: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9: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3: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0: 이 집이구나. 안돼 있는 집이에요.
1: 마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0: 맞다.
1: 우와 더워지다.
0: 할머니. 계세요.
10: 아이고 이리 오시네. 아이고,
1: 안녕하세요. 미안해.
0: 블루베리 농사지은 거죠? 매년에 같이 농사진다고.
10: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 거.
0: 예예. 우리 저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
10: 우리 며느리들 이래 이거 한다 하더만은.
0: 그래.
10: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0: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10: 안 비추네.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요.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금합니다 이장님.
0: 헌금하겠네.
1: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3: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1: 안녕하세요.
0: 이 나이에
8: 나도 벌써 있어. 벌써 있어.
0: 뭘 드려야지.
1: 이거 한번 접수해보세요.
8: 네.
1: 저희 블루베리.
0: 감사합니다.
1: 네? 아버님이랑 저랑.
8: 아우 농사 잘 지내.
1: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8: 2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1: 감사합니다.
0: 이장님 어디 이 어디 이 집은 맛있는 거.

0: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그죠?
1: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2: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없는데 애를 서이나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쵸?
3: 아니 근데 두 분 며느님은
2: 잘... 우리는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4: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뿐인데 며느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 받아야지.
2: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와,
3: 이게 다
2: 좋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모에서.
5: 칭찬 하라고 가.
3: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4: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 고맙다.
1: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6: 들어가요? 두렵다.
1: 며느리 정연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4: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6: 난 냄새가 싫어. 네.
1: 정연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6: 우와 장난 아니다.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1: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6: 냄새.
1: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6: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 졌어요. 설탕 사라졌어요. 야,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4: 우유가 뜨면 된다. 이리 나가자. 그래, 다 떠가지고.
1: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 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4: 내가 보통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6: 아니요. 아직까지는.
4: 뭐 이거 또 뜨면 되는데 이래가.
6: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1: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6: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가이버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4: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6: 그렇구만.
1: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6: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1: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7: 우리 나한테 손 잔다고 오시네. 어? 동아요. 다음에 손 잔다고 하시네.
1: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6: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1: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8: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흰 거.
6: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4: 그렇지, 그렇지. 응.
1: 다행히 상황 종료.
6: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빠락수 세졌다.
1: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0: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1: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0: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1: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2: 피아노 갈지?
3: 바로 옆집이세요?
1: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3: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1: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3: 불편한
1: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0: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2: 아니, 아니라고 해. 잘하고 진짜라고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4월이 주고 있어요.
4: 밥 그랬죠. 또 뻔뻔히 그랬지. 이현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3: 어, 시원하네. 시원하다.
0: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1: 오,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0: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1: 맛있게 드세요. 내경생이랑 유방암이 좋대,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5: 고맙소.
1: 드셔. 이것도 등푸른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어머니.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4: 너가 보고 해 먹을게.
1: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0: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현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1: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0: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현 씨가 세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1: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삐나 아빠랑 저랑 아 그런 거 없이 바로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5: 너가 보자 안 차리셨으면 너무 많아.
1: 응.
4: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1: 에헤이.

0: 니 어쩔래? 딸밖에 딸밖에 없는데.
1: 사랑하세요.
2: 네, 고맙다.
3: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0: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3: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현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4: 여기 좀 여기예요?
5: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느냐 하고 요 담요약 하고 그렇습니다.
3: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0: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4: 뜨겁다.
6: 담요약 한 개 밖에 없네.
3: 늘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현 씨.
0: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4: 그래, 고맙다.
3: 한편 그 시간 정현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현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7: 해줄게. 야. 나.
0: 아니. 야.
7: 알겠어.
0: 아니 하지 마 너. 너 그냥
7: 장난인데.
0: 아니 앉아.
3: 뚝딱뚝딱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0: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니도 좋아하는 3개, 3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3: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0: 자야.
8: 언니 왜? 다섯 개요.
0: 진짜.
8: 언니 왜 여덟 개 들어갔나?
0: 야 꼭지 쓰리마 뭐야.
9: 친구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10: 짜증나요.
9: 왜 짜증나요?
10: 너무 많이 먹어요.
3: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11: 여러분들 작물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3: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 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11: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12: 네.
11: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3: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13: 아, 또 맨손 조심하고요.
14: 이거 돌이에요. 이거 감자.
15: 어?
1: 때문인데?
11: 아니.
2: 눈덩이가 왜 있어?
1: 네, 감자 보여. 야, 수범아, 감자 보인다.
8: 오, 익쌤 이거 왕감자 아니에요?
11: 너 뜯어요.
8: 왕감자다.
11: 탈탈탈탈 털어봐요.
1: 와,
2: 왕감자.
11: 엄청 잘 컸다.
1: 이거 시간이.
9: 어디 어디?
11: 오, 순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2: 우리가 더 크네.
8: 우리가 더 컸고.
3: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11: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3: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0: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님?
6: 밤메로 갔어요. 밤메로.
0: 밭 어디, 어머니 어디 밭이에요?
3: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0: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3: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0: 절로 가야 되는데. 돼도 되려나?
1: 엄마, 아이고.
0: 아이, 큰일났네.
3: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0: 빠진 것 같은데.
3: 좁디 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0: 어떻게 해야 되지?
3: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0: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3: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0: 온다.
3: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0: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3: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12: 트랙터가 땡기면 되는데.
0: 트랙터 갖고 와.
12: 아니, 되게 높네. 응?
0: 그럼 어떡해? 어, 뒤에 들렸네.
3: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0: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역시.
12: 아, 네, 힘들다.
0: 역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요리? 요리? 밑에 여기.
12: 꼬리가 양쪽을 딱 내감으로 매면 된다.
0: 생각보다 풀 많네.
12: 자기 풀로 다 천기가 안에는 풀로 먼지가 있는 거죠.
3: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0: 아버님 일 좀 시험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는 걱정돼서 그러지.
3: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9: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12: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0: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내가.
9: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0: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9: 잘한다고 없다는 거. 아이.
0: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12: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게 좀 어색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3: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12: 아, 고생 수고했습니다.
9: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씀.
12: 빨리 고생했다 빨리.
0: 갈게요 아버님.
3: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0: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두 분 걱정돼서.
3: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0: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3: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0: 아니 하면 전화기 주세요.
3: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9: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0: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3: 첫 손님은 꼬마 숙녀.
0: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14: 아니 나 TV 나온다. 머리
3: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노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0: 맛있지?
14: 얘들아 멈춰.
0: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3: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15: 나중에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0: 아, 도장.
9: 맛이 어때요? 이거요?
3: 어, 또 왔네.
15: 잘 계신 거예요.
0: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9: 맛있어요?
15: 네.
9: 얼마나 맛있어요?
15: 많이요. 아.
0: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9: 어제 돈 내려고?
0: 우와. 5,000원이요. 5,000원만 주세요. 기특해서 5,000원 서로 깎아드려야겠다.
15: 대박.
0: 우와.
3: 인심 후원 정현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3: 어머. 끝. 정말요?
0: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16: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17: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잘했죠.
3: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현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18: 키 맞췄다 이제.
19: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18: 보이고 키 커졌어. 소리 니 나는데.
19: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18: 153밖에 안 돼.
19: 나 136.
3: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현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20: 빛나.
3: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20: 첫 끼다 나 지금. 엄마?
18: 응. 나도 첫 끼야.
20: 뭐라고?
18: 나도 첫 끼라고.
20: 아.
19: 진짜?
18: 그래.
19: 못 믿겠어.
20: 응,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18: 아, 괜찮다. 나쁘지 않다.
20: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18: 네가 좀 말 좀 너네 좀 챙겨주고.
20: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빛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21: 빗별이.
20: 빗별이? 이 왜 안 하는데?
21: 엄마가 같이 하라고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20: 이 게으름뱅이.
18: 카메라가
21: 나도 언니.
20: 이 게으름뱅이.
21: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9: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나요?
21: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20: 좋은 딸 될래?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9: 효도를
20: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21: 우리 동시에 그거죠. 뭐? 방금 한 거. 아 그거. 그거야.
9: 하나 둘 셋.
21: 사랑해.
20: 사랑해 엄마 해라.
21: 시작. 사랑해.
20: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21: 그래?
20: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21: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20: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3: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9: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5: 응? 그렇지는 않아요.
20: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3: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20: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0: 질문할 때 나만의 그 살도 뭐 지도 어떻게
1: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2: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1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1: 네, 안녕하세요.
3: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4: 오셨죠? 예, 예.
1: 네.
3: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4: 전혀
3: 관리 잘 하셨네.
4: 이제 약을 내는 거겠네.
3: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잘 조절해.
1: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3: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1: 아,
4: 그건
3: 많이 하는 건 그게 못해.
1: 아, 그래요?
3: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4: 그렇지.
1: 아니, 무리하지.
4: 땡볕에서
1: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3: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가요?
1: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3: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1: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4: 그래,
1: 알시겠죠?
4: 일 안 해야지.
1: 그래.
4: 누가 같이 살라면 그때 일 안 해야지.
1: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라면 아시겠죠, 언니?
4: 예, 그래.
2: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1: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2: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1: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2: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4: 뭐야, 그지? 쟤 뭐야, 새끼가?
1: 이거 낙지.
5: 낙지 냄새.
2: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1: 아마 이거 삼합이에요, 삼합. 정부지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2: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1: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4: 고맙다. 잘 먹게.
1: 복날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4: 동네 세 분인데 초복 중복 말고
6: 한날 기다려 보자.
4: 세 번 한다 하는 거 알겠지?
1: 세 번 다 할게요.
6: 오늘 기다려 보자.
7: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는
6: 이게 맛있거든요.
4: 아 밑거집이 해주는가 안 보여나? 해주겠지 뭐.
8: 가운데 그 포트 갈게.
9: 잡수고 갔어.
2: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10: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8: 예,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2: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11: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1: 네.
11: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1: 진짜요?
11: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11: 했다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1: 네.
11: 근데 했는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9: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11: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도 아무리 크림이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9: 뭐랑
11: 비교?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네.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9: 진짜요?
11: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4: 우와.
11: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2: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인 정연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 봅니다.
11: 애플민트 향이 다르죠?
9: 네.
11: 향이 진하더라고요.
9: 엄청 진하네.
11: 네.
2: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연 씨.
11: 와.
2: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9: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11: 맛있게 드세요.
9: 또 주문 주세요.
11: 네.
2: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연 씨.
9: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앞에만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4: 멋지네.
12: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9: 맛있네.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12: 아직까지 생생하네.
9: 생생하지.
4: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9: 맞죠, 진짜 맛있죠.
4: 우리 기대해서 그러는데 더 맛있는 건데.
12: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9: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12: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이가.
9: 그렇지.
12: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9: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12: 아가이다.
2: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연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13: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2: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14: 깨끗해요.
9: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14: 여기 소세지.
9: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14: 우리 할머니
9: 못 놀아준 거.
14: 서운한 거 없었는데?
9: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14: 사고를 안 먹고 갔어?
9: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14: 줘봐.
9: 줘봐. 놀아주는 거. 미안. 웅크라즈.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행복타러가자. 행복타러가자.
2: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1: 하지 마라, 아프다.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2: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정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15: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16: 신나야 아침 새벽에 가는 거 지하친 거지. 새 키우지. 농사짓지.
1: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17: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18: 꼭 지수가 조심해서 먹지.
17: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8: 좀 바쁘니까.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 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1: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오히려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 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겼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반가워.
1: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디. 허허이요.

0: 차소에게집 주는 놈이 진놈이라 허여나 현천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넓은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아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

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깨고 죽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힘이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군에 방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사랑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부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서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깎는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굿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 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 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 사이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그때야 별초보가 수변가상으로 나오다가 토끼를 물그릇이 보더니만은 지자보고는 얘기여 야 이 씹어 돌릴 놈아 이놈아 왕년이라 세상을 다시 나간다는 말은 나가긴 나간다마는 니놈 기본 양심을 시끄다 이 발꾸락을 쫙쫙 찢어지길 놈아 이놈아 할 수 있는가 잘해든 그 좁은 데가 납작업지가지고 세상을 다시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생이라 한 곳을 당동이에 돛대에는 예 사공원

대여 정벽을 당고 소예 아첩 범중유로다 동산의 탈떡왕

여보가 모인 배 기흥성장안전호 공맹원의 단단 차례

아이 토끼라님이 정신없이 육지에 도착하더니 올라가. 별주부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느린 놈이었거든. 고개만 쭉 빼갖고 대공 간 좀 빨리 가주시오. 가던 도끼 힐끗힐끗 쳐다보며 이놈이 욕을 하는 뒤 보통 욕이 아니오. 옛날에 저 경기도 여주 사시던 염계달 선생이 그 경두름을 잘했어요. 근데 아이 토끼라는 게 언제 거 가서 딱 들었는가 그걸 배워가지고 경두름으로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제기를 묶고 팔기를 흘려서

난 마귀냐? 미니언 허더라, 미니언 허더라, 너그 용과이 미니언 허더라, 너그 용왕 실극 깨날 갖고 내 미력에 너그 용왕 한꺼더만 영나고 시용을 걸내 미궁에서 앉으더라면 내 목숨이 사르 날거나.

0: 다 이루고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내가 빈손으로 수국을 들어가면 무슨 면목으로 만조백관을 대하며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을 대할 거나. 아이고 태공 간 좀 이만큼 이만큼 아니 파달만큼만 깨주어라 그 말씀이요. 가든 토끼 그렇게 뭐 저런 씹어 돌릴 놈. 야 이놈아 나는 간 깨주면 나는 죽으라고. 어? 간 깨주면 보이지도 않고 저런 씹어 돌릴 놈. 아니 지휘자한테는 얘기 아니요. 그 말하면 그런 얘기다 그 말이지. 에이? 너 이놈 너 하던 일을 생각하면은 제이겠죠. 내민 바우에다가 이 폭발을 딱 뒤집어 놓고 그냥 죽이면 너 설 죽어. 그게 딱 뒤집어 놓고 조통관이 발같이 이렇게 딱 뒤집어 갖고 여기서부터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100번 비벼가지고 꼭 항아리 깨지 소리가 나길 줄을 털어주지만은 그래도 네가 나를 얻고 수로만이를 이거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고마워서 너를 살려준다. 그리고 내가 수구에서 본 게 네가 제일 충신이더구나. 그래서 네가 용왕 약을 일러주마.
1: 감사합니다.
0: 그래 뭔 약이 좋은가 잘 들어봐.
1: 예.
0: 뭔 약이 좋냐면은 네가 수구에 들어간 게 예쁜 암자라 많더라. 암자라 암자라가 이뻐. 얼마나 이쁠까? 미녀들인가?

나라가 많은데 감자나를 하루에 1,500마리 썩 데려가지고 석 달 열흘간만 네 그 용왕을 먹여봐라. 어메, 어메 여름에 자라 씨를 빨라고 여름에 또 뭔 이야기 조냐면 잘 들어봐 이놈아. 얘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복쟁이 쓸개를 천석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 들어보시오. 거기다가 복쟁이 쓸개 천석을 만들어서 빈대우 좀 섬 안에다가 아저씨 하루살이 월경 탓대 처녀들은 잘 모르 아는가? 목인 눈곱 7대 딱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비벼가지고 좌우당간 니구 용화를 비벼봐라. 죽든지 살든지 끝이 날 거다 이 시리베 아들놈아 이놈아. 아이를 별주부 할일 없이 깡짝깡짝 뛰어 올라 별주부는 할일 없이 수공으로 들어가고 토끼라는 죽을 목숨 살았다고 연이 뛰고 자리 뛰고 앞발로 귀를 털고 지랄 연병을 얻다가 아이 조군이 길을 내놨은 게 그리 조론이 올라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이놈이 죽을 목숨 살았다고 함부로 길 안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그 성남의 그 시립 관영 관영이 아니라 시립 국악단 그 지휘자가 있어. 김만석이라고 할랑가 몰라. 에이? 천석궁보다 만석이가 더 낫어요. 부자는 부자요. 엄마들이 그게 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졌는가 봐. 아빠가 뭐 아요 아줌씨 그 얘기를 막 웃으시네. 아니 공연 끝나고 이제 소주 한 잔 단원 들어오고 먹으려고 거기다 비둘기가 맛있어 술안주로 바싹 꺼놓으면 소주 안주 좋거든.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단원 들어오고 먹으려고 딱 걸어놨는데 아니 토끼 뒷발이 딱 걸려버렸어. 암만 털어보니 무장도 홀기는데 지 생각에도 죽게 생겼던 모양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조환식단 오초성명절이나 내가 착실히 먹을 테니 이제는 내놈의 뱃속에다가 장사를 지낼 거라. 이럴 때 박수 쳐버려. 아 이래가지고 쳐져갖고 있는데 그때 마침 쉬파리 때가 쉬파리 아요? 똥파리라고 하면 쉬파리? 네. 쉬파리 때가 내가 볼 때는 한 5천 한 200마리가 돼야 토끼가 죽은 줄 알고 웽 하고 날라왔어. 토끼가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초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 옷이오. 쉬파리 때리 깜짝 놀래가지고 아 시방 너 죽은 줄 알고 쉬실 나왔더니 너 살았구나요. 죽고 살기는 내 체중에 맺은 게 내 몸뚱아리가 구멍이 몇 개인가는 몰라도 구멍구멍 쉬 좀 자폭 실어주시오. 맞는가? 왜 안 웃어 온디?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볼라요 어때? 쉬파리 중에 제일 왕파리 대장파리지. 왕파리가 딱 나왔더니 멋이 어째 이놈아? 응? 아이고 이 시대배 아들로 같은 이라고 네가 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아니 사람의 손이 어쨌단 말씀이오. 그 사람이란 게 무섭고 그 손이란 게 무서운 것이다. 내가 그 손출제 내력을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건 엎어놓으면 하나이요 대세 놓으면 땅인데 요리조리 금이 이기난 이럴 나이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 삼재오 집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중 5일 1일은
사울 월.

간질 손이 못해 삼천 팔개가 여가이 불도로 누워 일러도 감중은 감사해 여가이고 조금도 내버려 대량들 전기가 모두 일장이 니 아무리 꾀들 내들 사람을 쏘나나 못 땅을 잃어 아픈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에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는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벌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1: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그 조명 다 들어오면
2: 뭐예요?
0: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1: 예, 밖에 것에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0: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2: 방구천의 양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 그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양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양각화 속에 있는 천 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이거는 파랑새 소리 들리네.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1: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올라간다. 이제.
0: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1: 갑부터 또 돈다.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추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아득한 태고의 기억을 품은 반고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충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고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1: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1: 아,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1: 반고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

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 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0: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만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풍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

0: 선전미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1: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준소 서양님.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숭월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은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3: 동로하고 전작하고 한 사람
4: 그래.
2: 보은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이어서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0: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운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1: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2: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야,
1: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는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억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시나브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단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프룸이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프룸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단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2: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너무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0: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1: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2: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0: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 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2: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0: 겸재정선은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화가는 자신의 반고천을 그리려 합니다.
2: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1: 붓을 내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보이는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간구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계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2: 반구천 물결 위로
0: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반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죽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0: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말을 오라니 오리다 대선이 봉태허도 소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궁아 나이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네 말이 탕치한 말이로구나. 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죽 설문 응원어 신수병죽 입을 응정어고 간수병죽

얼른 전기로 삼겹살 떠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널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방촌에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 내 몸, 몽하유 수복에 변해

0: 말이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엄난데 니가 어찌 탄을 내고 누리고 이모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지래.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0: 공예로는 소변고 꼴다운 공예로는 간 내 드리고 이 뭐로 차례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 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뿅!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관문에는 조선 중기 자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 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 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 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 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0: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1: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0: 다리를 앞으로 펴고
1: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 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가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2: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3: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3: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뿅!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소스는 북하고는 저의 가장 편안한 집이나 똑같아요. 내 공부방, 뭐 연습실, 또 내가 뭔가 공연할 수 있는 홀도 있고, 뭐 내 생활의 전부가 여기 다 있으니까 가장 저의 편안한 곳 북학원입니다. 어디 뭐 걸리팬이 뭐 붙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자전거 태우거나 업고 가요. 쿠팡에 가면 막 하루 종일 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할아버지들이 쉬잖아, 밥 먹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가가지고 막 친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이 저 누구요? 누가 저렇게 친다? 그러면 아 박씨 딸이랴. 그러면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레슨이라는 거 몰라요. 떡 얻어먹고 사탕 얻어먹어가면서 다 몸으로 체험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김영란 선생한테 아 우리 집에 좀 한번 놀러 와. 그래 아버지가 부르는 건 뭐냐? 은하 상모 좀 가르쳐 주라고 불러가지고 아저씨한테 배우고 무슨 학원 레슨비도 아니고. 예. 그리고 양도윤 선생님한테도 장구 가락 배울 때도 아버지 자전거 타가지고 아버지 소주하고 땅콩 같은 거 뭐 하나 딱 돌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구음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송승갑 선생님은 열두발 상모하고 꽹가리 할 때 챗발놀이라고 있어요. 옷다리 그거. 그래서 송승갑 선생님한테는 그 대기 회덕이 있었어.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그 회덕 앞마당에서 넓어야 되잖아요. 열두발 배웠죠. 그 마당에서 이 챗발하고. 네. 막 리튼지에서 김덕 선생님 막 상모 돌리고 막 외부 다닌다 하니까 아버지가 보고 야, 우리 은하가 자네 하는 거 그거 다 한다. 엄마한테 한번 좀 손 좀 보이게 좀 해줘. 그래가지고 시골 아이가 얼굴에 까매가지고 머리를 쥐 이렇게 따고 하복 입고 서울을 갔죠. 삼청동. 처음에 딱 꽹가리 잡고 상세놀이 하고 그 다음에 탁 놓고 상모 쓰고 장구 메고 막 설장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벗고 열두발 상모를 딱 쓰고 막 열두발 하는 네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앞에서 박수 치고 어디서 시골에서 시커먼 애가 왔는데 그 여, 더군다나 여자애가 막 뺑글뺑글 도고 막 상모 들고 하니까 특채다. 그리고 나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그때 21개국 순회